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여전히 감동을 주는 음악이 있는 곳. 변치 않는 이 공간이 참 고맙고 반가운 아침입니다. 7월 27일 월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고요. 저는 신윤주 아나운서 휴가로 앞으로 2주간 여러분과 함께할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멘델스존의 무언가 가운데 작품 19의 1번 Sweet Remembrance, 달콤한 추억, 이삭 펄먼의 바이올린과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신윤주의 가정음악 월요일 첫 곡 보내드렸고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괜히 한다 그랬나 이런 생각이 일요일 되니까 좀 게을러져서 났었는데, 음악이 뭔지 정말 첫 곡 듣자마자 아 오기를 잘했구나, 음악이 이끌려 오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또 문자로 이렇게 또 콩 게시판으로 저 왔다고 반겨주신 많은 분들도 계세요. 노래 날개 위에 몇 주 전에 너무 아쉬웠고 반가웠어요. 2391 쓰시는 분, 또 김영옥님 아직도 계시군요.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살짝 날 뻔했다고. 저도 성함만 이렇게 읽어도 어떤 분인지 딱 기억이 날 정도로 여러분과 정이 또 많이 들었었죠. 오랜만에 또 가정음악을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신윤주 아나운서 휴가로 2주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음악을 들을게요. 편안한 아침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음악 앞으로 듣고 싶은 여러분의 신청곡들,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 샵 9310 열려 있고요. 콩과 KBS 플러스, 또 인터넷 홈페이지는 언제나처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및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유튜브로 스트리밍 하는 거 맞나요? 맞죠? 네. 네, 유튜브 스트리밍 하던 그 시절에 DJ 하던 사람이 아니어서 좀 어색하긴 한데, 오늘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또는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방송 들으실 수 있고요.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 또 연주자도 자막으로 알려드리니까요. 곡목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여름에 때아닌 코스모스 들판 보면서 신청합니다. 라큼의 꽃의 이중창 들려주세요. 2081 쓰시는 분. 코스모스가 굉장히 성격이 저만큼이나 급하네요. 더울 텐데 뭐 좋다고 나왔는지. 아무튼 때일은 코스모스 맞이를 한번 가볼까요? 딜레이브의 오페라 라크메아 중에서 꽃의 이중장 돔 에펠르 자스망 자스민이 울창한 둥근 지붕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마디 메스플레와 메조소프라노 다니엘 미에의 목소리고요. 알렌 롱바르가 지휘하는 파리 오페라 코믹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원 윌리엄스의 그린 슬리브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 들으셨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 7262 쓰시는 분의 신청으로 함께 했습니다. 복직을 앞둔 친구와 대전 유명 빵집에 갑니다. 원하는 빵 살 수 있길. 어떤 빵집인지 감이 오는데요. 친구가 복직 후에도 일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고등학교 때 종소리가 프로모쏨이어서 이거 신청한다고. 뭐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런 친구, 이렇게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하셨는데요. 부럽고. 막 맛있게 즐기셨으려나요? 즐기시면서 이 곡 들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신청곡 보내드렸고요. 앞에서는 2081 쓰시는 분의 신청으로 릴리브 오페라 라크메아 중에서 꽃의 이종창 함께했습니다. 소프라노 마디 메스플레와 메조소프라노 다니엘 미에의 목소리, 알랭 롱바르가 지휘하는 파리 오페라 코믹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5515 쓰시는 분이, 윤주 DJ님 휴가 가셨군요. 방금 들어와서 DJ가 누굴까 궁금해지는데 오늘 근무하는 학교 방학식이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방학식과 함께 제가 찾아왔군요. 굳이 의미를 한번 부여해 봤습니다.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계시리라. 저는 신윤주 아나운서 2주 휴가 여러분과 함께할 아나운서 김승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장은주님, 아침 방송하실 때 저희는 좋았는데 체력이 힘드셔서 안타까웠죠. 가끔 이리 뵈어요, 승희님. 기억해 주시네요. 그 체력 어디 안 갑니다. 요즘도 이렇게 골골대고 여름만 되면 에어컨 때문에 목이 잠겨서 너무 고생하는데 냉방병들 다들 조심하시고요. 6659 쓰시는 분, 2주 동안 재치 있고 웃음이 묻어나는 진행을 기대합니다. 클래식은 우아하게 해야 하는데 점점점. 너무 어려운 숙제 저한테 주시는 거 아닌가요? 우아하면서도 웃음이 묻어나면서도 재치 있는 진행. 아, 좀 부담이 되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번 주 인스타그램 이벤트 있습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는 박경리 작가의 대표작이죠. 소설 토지. 읽어보자 하고 마음 먹어도 이게 쉽지가 않죠. 방대한 분량 앞에서 선뜻 시작하기조차 어려운 작품이긴 한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토지 필사노트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유성경 작가가 토지 속의 아름다운 문장들을 엄선해서 필사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인데요. 눈으로 읽고 손으로 따라 쓰면서 토지의 풍부한 말맛과 아름다운 표현, 또 문장의 리듬과 어휘의 결을 더욱 깊이 음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지혜와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만날 수 있는 토지 필사노트. 관심 있으신 분들 가적음악 인스타그램 팔로우하시고 관련 게시물에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10분께 책 한 권씩 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DM으로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DM 받으실 분들은 성함과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 또 휴대전화 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161 쓰시는 분, 날이 더워서 사진관에 손님이 없네요. 라벨에 볼레로 부탁드려요. 그러니까요. 더워서들 안 움직이는데 볼레로가 이제 나중에 고조되고 상승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꽉꽉 북적북적 들어차길 바라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라벨의 볼레로, 로리 마젤이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라벨의 볼레로였습니다. 로린 마젤이 지휘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어린이집 방학이라 손자들이 왔어요. 3살, 5살 걱정도 되긴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 클래식 입문 선곡 부탁드려요. 1030 쓰시는 분. 볼레로는 어떤가요? 이게 반복이 많이 되니까, 무한 반복이니까 아이들이 듣고 금방 외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고생 좀 하시겠네요. 곁에 있으면 귀엽긴 하지만 그래도 돌봐주려면 피곤하실 텐데 1030 쓰시는 분께 힘내시라고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5년간 해왔던 교사 생활 접고 공방 차린 지 1년 되어가네요. 뭔가 더 전문적이고 싶어서 사이버대학교 편입합 지원했는데 합격했습니다. 1363 쓰시는 분. 축하드리고요. 축하의 의미로 약소하지만 제 마음을 담아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이제 더 바빠지실 텐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시고 싶은 거 마음껏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고성에서 숲속의 새소리 들으면서 가정음악 듣고 있습니다. 조희영님. 새들도 볼레로의 한 축을 담당했을 것 같은데요. 근사해요. 애들 방학했고 두 녀석 영어캠프 입소해서 덕분에 저희 부부 당분간 휴가기간 됐습니다. 양정명님. 좋으시겠는데요. 두 분께 다정히 커피를 드리고 싶었지만 커피는 문자에만 주는 거라면서요. 제 마음의 커피로 드릴게요. 다정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월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가정음악 음악 그리고 파빌리언 이어드리겠습니다.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음악과 다른 예술, 그리고 음악과 사물 등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음악 그리고 파빌리온입니다.

1999년 여름, 17살의 피아니스트 랑랑이 음악 잡지를 뒤적이다가 라비니아 페스티벌 소개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시카고 심포니가 상주악단을 맡고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참석하는 이 축제. 그 외에도 쟁쟁한 출연진을 자랑했죠. 크리스토프 에센바우와 아이작 스턴, 그리고 피아니스트 앙드레 와츠 등의 이름을 보면서 랑랑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쯤 이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그런데 그날 저녁 거짓말처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시카고 심포니 관계자라고 소개한 여성은 라비니아에서 연주할 앙드레 와츠가 몸이 아파 연주를 못하게 됐다면서 대신할 수 있겠냐고 물었죠. 랑랑은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향했고 며칠 뒤 꿈꾸던 그 축제에 섰습니다. 사방이 뚫려 있고 천막 같은 지붕이 있는 무대, 큰 오두막 같기도 하고 정자 같기도 한 야외 공연장. 라비니아 페스티벌을 대표하는 이 무대에서 랑랑은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감격적인 연주를 선보였는데요. 17살 랑랑의 꿈의 무대였던 이곳, 라비니아 페스티벌의 대표 공연장 파빌리온이었습니다. 파빌리온은 우리말로는 정자, 오두막으로 번역되는데요. 라비니아 페스티벌의 대표 공연장의 이름이 바로 파빌리온입니다. 지붕이 있는 무대와 사방이 탁 트인 정자 형태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시카고 외곽에서 여름마다 펼쳐지는 라비니아 페스티벌, 북미에서도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음악 축제인데요. 파빌리온은 1904년 축제의 시작과 함께 등장했고 한 차례 화재로 전소됐다가 다시 건축됐고요. 올해 대대적인 개보수를 거쳐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2026년형 파빌리온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 좌석 간격을 넓혔는데요. 기존의 3,350석이던 좌석수가 2,840석으로 조정됐고, 그래서 한층 편안하고 안락한 감상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주변 잔디밭에서도 공연을 감상할 수 있어서 최대 12,000명까지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이 되면 이 파빌리온과 비슷한 공간에서 음악 축제가 열리죠. 지난 23일 개막한 평창 대관령 음악제인데요. 강원도 곳곳에서 열리는 이 음악제의 중심 무대는 뮤직 텐트입니다. 라비니아 파빌리온과 비슷하게 축음기 나팔 모양을 본뜬 지붕이 있고 공연장 측면 벽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날씨가 좋을 때는 벽을 열어서 탁 트인 열린 무대로 변신을 하는데, 대관령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그 감흥은 오직 열린 공간에서만 허락된 특별한 경험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파빌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랑랑에게 승승장구의 길을 걷게 해준 그 곡 한번 들어볼까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미블렛 단조 작품 23, 그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콘포코 듣겠습니다. 랑랑의 피아노 연주고요. 다니엘 바린보임이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단조 작품 23 그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콘푸오코 랑랑의 피아노 협연 다니엘 바린보임이 지휘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앙드레 와츠를 대신한 랑랑 신윤주 아나운서를 대신한 김승휘 오늘의 랑랑은 제가 되는 건가요? 괜히 그런 생각도 한번 하면서 스스로에게 용기를 좀 북돋아 봤습니다. 2년 만에 친구를 보러 부산 가고 있어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멀미를 좀 하긴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가는 중에 듣고 있습니다. 5342 쓰시는 분. 아, 이 여름에 부산 뭐 더 말할 거 없죠. 차만 좀 참아내시면 그 다음부터는 푸른 바다와 또 맛있는 회 음식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피도 한 잔 곁들이시라고 5342 쓰시는 분 한 잔 보내드리고요.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승희 아나운서예요. 반갑습니다. 휴가 중인데 더 열심히 들을 것 같아요. 아침을 밝히는 승희 씨 감사합니다. 52511 쓰시는 분. 그러니까 예전에 7시도 힘들다고 방송하면서 굉장히 징징거렸던 것 같은데 9시도 별 차이 없네요. 저한테는 9시도 힘든 시간인가요? 아무튼 2511 쓰시는 분 덕분에 기운 났습니다.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 공연 선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플루티스트 김유빈과 챔발리스트 리처드 이가의 듀오 리사이틀이 8월 24일 월요일 저녁 8시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두 연주자의 긴밀한 호흡으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플루소나타 전곡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우드 플루트과 챔발로가 빚어내는 독일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이번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 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제가 다섯 분 추첨해서 동반 1인이 가능한 공연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흐의 트라버소 플루트과 바소 컨티누오를 위한 소나타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35 1악장 아다지오 마논 탄토 2악장 알레그로 3악장

바흐의 트라벨소 플룻과 바소 컨티누어를 위한 소나타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35 1악장 아다지오 마논 탄토 2악장 알레그로 3악장 시칠리아노 4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들으셨습니다. 마르텐 로트의 트라벨소 플룻 연주 리처드 이가의 챔발로가 함께했습니다. 저는 사계절 중에 여름이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견디고 지키고 움직이고 그러다 지치고 또 건강하게 회복하고 다시 가는 것이죠. 4291 쓰시는 분. 좋네요. 그런 발걸음에도 이런 시원한 플룻 소리가 함께 하니까 오늘도 오늘 하루만큼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딜 수 있겠죠.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루이스 봉파 흑인 우르페 가운데서 만양지 까르나바오 카니발의 아침 들으셨습니다. 이 곡 3472 쓰시는 분 늘 위로와 기쁨을 주는 가정음악에 오늘 더 위로받고 싶어서 청해요.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시며 Unknown Dress의 목소리로 청하셨는데요. 위로가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1104 쓰시는 분 청하신 리처드 로저스의 My Favorite Things 포레스텔라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에 시원하고 청량한 곡 듣고 싶어 청해요 하셨는데 조금 더위가 가셔졌으려나요? 대신이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목소리 오늘따라 더 다정하게 들립니다. 아침부터 지치지만 좋은 음악으로 이기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7360 쓰시는 분 자주 이렇게 좀 가끔 명절에 찾아오는 친척처럼 들릴게요. 클래식 FM 대리 아나운서로 승희 씨 찬스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6537 쓰시는 분. 이분은 뭔가 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극한 직업이 되는 현장에 있는데 반가운 승희 씨 목소리로 잠시 더위도 식혀보

있어요. 제 옆에 파트너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유, 저는 뭐 이렇게 시원한데 음악 나오지, 에어컨 나오지, 뭐 고생도 아니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드실 텐데 물 많이 드시고 또 짬짬이 쉬시면서 오늘 하루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평소에요. 정말 하루 종일 카톡, 문자, 그 다음에 전화 이런 거 몇 번 울리지 않는 제가 오늘 아침에 몇백 개가 넘는 이런 문자랑 콩 글이 올라오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진도를 따라잡느라 너무 힘든데 정성껏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음악 앞으로 듣고 싶은 음악,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 열려 있고요. 콩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머로디인의 오페라 이고르 왕자 중에서 폴로 베츠인의 춤 듣겠습니다. 2012년 쉔브룬궁 여름밤 음악회 실황으로 준비했고요.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빈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보르디네 오페라 이고르 왕자 가운데서 폴로베츠인의 춤이었습니다. 2012 쉔보론궁 여름밤 음악회 실황 보내드렸고요.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한 주의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국내외 클래식 음악계의 최신 소식들을 담은 아침신문 읽어드립니다. 공연과 음반, 음악계 동향과 화제가 된 사건들까지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뉴스와 이슈들을 만나보는 시간, 가정음악신문 지금 읽어드립니다.

7월 27일 가정음악신문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립오페라단이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인 독일 도이치오퍼 베를린과 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6-2027 시즌 두 단체는 오페라 인재 발굴과 새로운 공연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국립오페라단의 청년 교육 단원을 도이치오퍼 베를린에 파견하고 오는 10월 국립오페라단이 주최하는 라인의 황금 정기 공연 때는 도이치오퍼 베를린의 오페라 코치 레오나드 마르티네기 내한에서 언어 코치를 담당합니다. 또 다른 오페라 코치 엘다 라로는 오는 12월 국립오페라단 청년 교육 단원 공연으로 펼쳐진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의 오페라 코치를 맡을 예정인데요. 국립오페라단은 앞으로도 도이치오퍼 베를린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오페라 인재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오페라 공연의 완성도도 높여갈 계획입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비무장지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여름 클래식 축제 2026 연천 DMZ 국제음악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연천 DMZ 국제음악제. 음악을 통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천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음악가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데요. 먼저 오늘 저녁 7시 연천 수레홀 아트홀에서 개막하는 개막 공연에서는 지휘자이자 바이올리니스트 막심 페도로프가 지휘하는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리고 첼리스트 송영훈의 협연으로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서곡,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등이 연주됩니다. 또 7월 29일, 30일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코브린과 세르게이 타라소프의 리사이틀이 열리고요. DMZ 국제음악제 콩쿠르 또 마스터클래스도 이어지는데요. 공연부터 콩쿠르와 교육 프로그램까지 풍성하게 이어질 이번 축제는 오는 8월 3일 콩쿠르 시상식과 갈라 콘서트로 막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DMZ 국제음악제에 참여하는 아티스트들의 연주를 좀 들어볼까요? 슈만의 환상 소곡집 작품 73 그 가운데 1곡 자투운트 및 아우스트록 부드럽고 인상적으로 이곡 레프하프트 라이슈트 생기있고 밝게 듣겠습니다. 송영훈의 첼로 연주 아비람 라이처르트의 피아노가 함께합니다.

역시 오늘 개막하는 DMG 국제음악제에 참여하는 아티스트죠. 세르게이 타라소프의 피아노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쇼팽의 발라드 4번 F단조 작품 52. 1997년 제3회 하마마츠 국제 콩쿨 실황으로 보내드렸고요. 당시에 타라소프는 3위를 또 차지했었죠. 앞에서는 슈만의 환상 소곡집 작품 73, 그 가운데 1곡 자투트 및 아우스루크, 부드럽고 인상적으로 2곡 레프하프트 라이슈트, 생기 있고 밝게, 송영훈의 첼로, 아비람 라이체르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해외 소식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제닌 얀센이 건강상의 이유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그는 오는 8월 4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남편이자 첼리스트인 다니엘 블렌돌프, 또 피아니스트 데니스 코주인과 함께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할 예정이었는데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부득이하게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됐다면서 남편 블렌돌프도 함께 연주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얀센을 대신해서 한국의 바이올리니스트 김범소리가 이날 공연을 맡게 됐는데요. 김범소리는 첼리스트 키안 솔타니, 피아니스트 데니스 코주인과 함께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3번,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등을 연주합니다. 또 이번 공연은 김범소리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데뷔 무대로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발리니스트이자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악대학 교수 슈테판 피카드가 지난 7월 19일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60년생인데요. 마리아 카날스 국제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피카드. 미넨 체인버 오케스트라 악장과 미켈란젤로 쿼르텟 창립단원을 역임했고요. 1995년부터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대 교수로 부임해서 30년 넘게 후학을 양성해왔습니다. 깊고 학구적인 해석으로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고 메베른 실내악 전공 연주를 비롯해서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면서 발리니스트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세계적으로 많은 제자를 배출하기도 했던 슈테판 피카드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음악 신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슈테판 피카드가 멤버였던 멘델스존 트리오 베를린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페르디난트 리스의 피아노 4중조 F단조 작품 13 그 가운데 2악장 안단티노 들으시죠. 멘델스존 트리오 베를린과 다니엘 라이스킨의 비올라가 함께합니다.

페르디난드 리스의 피아노 사중주 F단조 작품 13, 그 가운데 2악장 안단티노 들으셨습니다. 슈테판 피카드가 멤버였던 멘델스존 트리오 베를린, 또 다니엘 라이스킨의 비올라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끝곡이었고요. 김희경님께서 KBS 아나운서 중에 가장 좋아하는 승희씨가 제가 읽기 너무 쑥스럽지만 저에게 늘 행운의 마스코트 같은 분이었다고 이렇게 또 반갑다고 인사 주셨는데, 아,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좋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행운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2주 동안 음악과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릴게요. 김승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핀란드 작곡가 라우타바라는 작곡을 정원 가꾸기에 비유했습니다. 정원사는 식물이 스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지 뻗을 자리와 햇빛 드는 길을 조금씩 마련해 주는 사람이죠. 라우타바라는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마음속에서 싹튼 작은 악상들이 저마다 자연스러운 모습을 찾아가도록 보살피는 방식으로 곡을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어느새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하루에도 늘 다듬고 바로잡아야 할 일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 주에는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들에 조금 더 넉넉하게 자리를 내주면 어떨까요?

라우타바라 위스퍼링, 힐러리 안의 바이올린과 코리 스미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항상 듣던 목소리가 아니어서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윤소영 아나운서가 여름 휴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명근님께서는 강상규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출발 FM과 함께 이어서 KBS 음악실에서도 함께 할 수 있게 돼 반갑습니다. 반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를 또 기억해 주시고 반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출발 FM과 함께해서 아주 잠깐 여러분 뵀었는데 KBS 음악실에도 계셨군요. 몇 분. 2주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음악들 감상하시죠.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이나 청취자 게시판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코너 음악 매거진 이어드립니다. KBS 음악실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화제의 클래식 뉴스와 한 주간의 공연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요일입니다. 문화생활의 길잡이가 돼줄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최근 공연계에서는 클래식 음악과 다른 장르의 예술을 융합한 색다른 공연들이 꾸준히 무대에 오르고 있는데요. 대중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변신,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과 K-POP 음악가들의 협업, 지휘자 진솔의 게임 음악 콘서트, 영화와 애니메이션 음악을 연주하는 필름 콘서트까지 요즘 공연장에는 클래식과 다른 장르를 융합한 무대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국내 음악계뿐 아니라 세계 공연계의 새로운 흐름으로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는 9월 7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실내악 프로그램 자츠웨크셀의 첫 공연에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특별 게스트로 함께합니다. 말을 주고받는다는 뜻의 자츠웨크셀은 유명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낭독하면 그에 어울리는 실내악을 베를린 필하모닉 단원들이 연주하는 문학 연계 공연인데요. 베를린 필은 내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문학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김영하 작가가 선곡과 해설을 맡은 강동 아트센터의 마티네 콘서트와 여러 독립서점에서 열리는 책방 콘서트가 문학과 음악을 함께 즐기려는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음악과 문학의 만남만큼이나 음악과 미술이 어우러진 무대도 이젠 낯설지 않은데요.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한 국내 주요 미술관들은 전시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선보이면서 음악가들에게도 매력적인 공연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는 9월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국제아트페어 키아프서울 2026에서 공존을 주제로 특별 콘서트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미술과 음악의 접점을 넓히며 관객들에게 보다 확장된 문화예술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운드아트와 영상, 오페라, 현대무용 등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적인 무대로 주목받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동시대 공연 플랫폼 싱크넥스트를 비롯해 관객의 경험을 넓히는 다양한 공연이 국내외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공연들을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마음을 열고 한 번쯤 경험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어듣겠습니다. 드뷔시의 하프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성스러운 춤과 세속적인 춤, 릴리 라스킨의 하프 연주와 장피에르 랑파리 지휘하는 장 프랑수아 파이아르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드뷔시 하프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성스러운 춤과 세속적인 춤, 릴리 라스킨의 하프 연주와 장피에르 랑파리 지휘하는 장프랑스와 파이아르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장은주님께서는 강성규 아나운서, 윤수영 아나운서께서 부탁하고 가셨다고, 후배 잘 챙겨주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군요. 잘 챙겨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그리고 또 즐겁게 여러분 옆에서 음악 감상하겠습니다. 화제의 클래식 뉴스를 전해드리는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오늘도 평창 대관령 음악제의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축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여름이 되면 세계 오케스트라와 오페라 극장의 정규 시즌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계절이 되면 세계 각국의 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공연하고 공부하는 음악제가 많이 열리곤 하죠. 배움의 장이기도 한 여름 음악제에서는 공연뿐만 아니라 경험 많은 음악가와 학생들이 만나는 마스터 클래스와 멘토십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여름 음악 축제, 평창 대관령 음악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는 파벨 하스콰르텟의 실내악 마스터클래스와 엔리코 파체의 샤를 리샤르 아믈랭의 피아노 마스터클래스가 열립니다. 누구나 참관할 수 있는 오픈 마스터클래스인 만큼 거장들의 음악과 노하우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수학자 김민형과 뇌과학자 김대식의 특강, 와인 전문가와 함께하는 와인 아카데미,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 피아니스트 김도현을 비롯한 음악가들과 차와 다과를 나누는 아티스트와의 커피 프로그램도 마련되고요. 또 강릉과 춘천, 동해 등 강원도 곳곳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음악회도 함께 열립니다. 공연장을 벗어나 더 편안하고 가까운 방식으로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 올여름 평창 대관령 음악제를 찾을 계획이 있으시거나 강원도에 계신다면 정규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 카일 닐센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 2악장 포코 아다지오, 이지윤의 바이올린, 크리스티나 포스카가 지휘하는 오덴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칼 닐센 바이올린 협주곡 중 2악장 포코 아다지오, 이지윤의 바이올린, 크리스티나 포스카가 지휘하는 오덴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화제 클래식 뉴스 전해드리는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계속해서 평창 대관령 음악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 대관령 야외 공연장에서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가 공연됩니다. 평창 대관령 음악제는 매년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근현대 오페라를 콘서트 형식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 역시 예술감독 양성원이 직접 추천한 축제의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는 그리스 신화 속 아리아드네가 절망 끝에 새로운 사랑과 삶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비극과 유쾌한 희극을 한 무대에 결합한 독창적인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또 화려한 콜로라투라 아리아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특유의 섬세한 관현악법도 이 작품의 큰 매력 포인트로 꼽히죠. 이번 공연에는 테너 김영우, 소프라노 다니엘라 쿠엘러와 김효영, 바리톤 김기훈을 비롯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성악가들과 지휘자 아드리앙 페리송, 평창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화요일 오후 4시 알펜시아 콘서트 홀에서는 국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고독에서 환희로가 열립니다. 2019년부터 이어져온 평창 대관령 음악제의 대표 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올해는 지금 가장 주목받는 젊은 음악가 4명,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재와 첼리스트 이재리, 비올리스트 신경식, 피아니스트 선율이 무대에 오릅니다. 이달 공연에서는 클라크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코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주, 그리고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2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일요일 저녁 8시 대관령 야외 공연장에서는 폐막 공연 꿈에서 순수로가 펼쳐집니다. 첼리스트 막시밀리안 호르능과 소프라노 조윤지, 지휘자 오스카 요켈, 그리고 평창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이번 음악제의 마지막 무대에서는 드뷔쉬의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 슈만의 첼로 협주곡 A단조, 말러의 교향곡 제4번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번 주 음악제 기간에는 친숙한 클래식 명곡과 색다른 레퍼토리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연들이 이어집니다. 한여름 자연 속에서 음악으로 채워지는 특별한 시간, 이번 주 평창을 찾으실 이유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곡 중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코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주 작품번호 7번 중 3악장, 마에스트로의 라르가멘테 마논 트로포렌토, 이경선의 바이올린, 틸만 윅의 첼로 연주로 듣고요.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2번 A장조 작품번호 26번 중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마르크 앙드레 아믈랭의 피아노, 레오폴드 스트링 트리오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코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주 중 3악장 마이스토조의 라르가멘테 마논 트로포렌토 이경선의 바이올린 틸만윅의 첼로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2번 A장조 중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마르크 앙드레 아믈랭의 피아노 레오폴드 스트링 트리오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슈만의 세계의 로망스 작품 번호 22번 중 첫 번째 곡 안단테 몰토, 두 번째 곡 알레그레토, 양성원의 첼로, 엠마뉴엘 슈트로스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클라라 슈만의 세계의 로망스, 작품 번호 22번 중 첫 번째 곡 안단테 몰토, 두 번째 곡 알레그레토, 양성원의 첼로, 에마뉘엘 슈트로스의 피아노 연주로 오늘 끝곡 감상하셨습니다. 내일은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가 마스터로 나서는 살롱드 고잉홈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쇼스타코비치의 대표작만 엄선한 명쾌하고 생생한 고잉홈 손여름 대표의 렉처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첫날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KBS 음악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의 스페셜 DJ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악보에 적힌 음악 용어 피아노는 여리고 부드럽게 연주하라는 뜻으로 쓰이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서로 간에 바로 이 피아노란 말을 자주 주고받는데요. 이때 피아노는 여리게 부드럽게란 뜻이 아닙니다. 피아노, 우리말 빨리빨리와 대비되는 말인데요. 천천히 차근차근 해봐, 서두를 거 없어 라면서 상대방을 다독이는 표현입니다. 뭔가를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도 피아노라고 하면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조금씩 배워나가란 뜻이죠. 뭐든지 빨리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이 앞서 나가려 할 때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렇듯 스스로에게 이 말 들려줘도 좋겠습니다. 피아노, 한 번에 몰아붙이지 말고 차근차근 천천히 해나가면 된다고 말이죠.

7월 27일 생생클래식 오늘 첫 곡으로는 아르디티의 바렐라 말해주오 소프라노 리타 스트라이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어서 낯설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생생클래식의 스페셜 DJ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박지원 아나운서가 잠시 휴가로 자리를 비워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열흘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습관처럼 하는 말 피아노 피아노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속담도 있습니다. 끼바 피아노 마사노 에바 론타노 천천히 가는 자가 건강하게 멀리 간다 라는 뜻인데 저도 마음은 급하지만 생생클래식의 분위기를 차근차근 익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히 보내실 수 있길 바라면서 생생클래식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PC콩과 모바일콩, 유튜브 라이브로는 방송 들으시면서 편하게 댓글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몇 분 꼽아서는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반갑게 인사를 해주셔서 오늘 이제 대타 시작하는 제 마음도 좀 상큼한 것 같습니다. 스포츠 채널에서 청량한 목소리로 뵀는데 클래식 FM에서는 포근한 목소리로 들리네요. 네, 보통 이제 제가 지난 월드컵도 그렇고 축구 중계 이런 거 많이 해서 좀 이렇게 청량하게 빠르게 말을 했는데 열흘 동안은 좀 포근하게 천천히 피아노 피아노로 진행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들을 곡은 로시니의 안단테 콘 바리아치오니 이제 바이올린과 하프 조합으로 많이 연주되는 곡인데 20세기 전설적인 플루티스트 장피에르 랑파리 이 곡을 편곡하면서

플룻과 하프 듀오로도 많이 듣습니다. 이 곡 장피에르 랑팔의 플룻 연주, 마리엘 노르만의 하프 연주로 듣겠고요. 이어서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2번 잇플랫 장조, 쾌일번호 417,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알렉 프랭크 게밀의 호른 연주, 니콜라스 맥게간이 지휘한 스웨덴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로시니의 안단테 콘 바리아치오니, 장피에르 랑파르의 플룬 연주, 마리엘 노르만의 하프 연주였고요. 직전에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2번 E플랫 장조 쾌일번호 417, 그 가운데 1악장 알렉으로, 알렉 프랭크 게밀의 호른 연주, 니콜라스 맥게가니 지휘한 스웨덴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직전에 들었던 호른 협주곡 2번 이 곡을 좀 찾아보니까 모차르트가 친구인 호른 연주자 요제프 로이트 게브를 위해서 작곡을 했는데, 워낙 친하다 보니까 이 곡을 주면서 악보에 당나귀, 소, 멍청이 같은 로이트 게브를 불쌍히 여겨 이 모차르트가 쓴다라는 장난스러운 헌정사를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곡에도 천천히 불라고, 정신 차려 바보야, 아이고 숨 넘어간다, 숨 좀 쉬어라, 이런 장난스러운 말투도 적어놨대요. 약간 이 모차르트의 존경하는 바보 친구 느낌이랄까요? 여러분도 이 장난스러울 정도로 친한 친구 있으면 또 많이 사연이나 일화, 재밌는 얘기들 보내주세요. 작년 이맘때쯤에 KBS 음악실로 클래식 FM에 처음 인사를 드렸고, 월드컵 직전에 출발 FM과 함께해서 인사드렸는데, 올 때마다 또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저도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신윤주 아나운서, 윤수영 아나운서, 그리고 박지원 아나운서까지 세 분이 휴가를 가셔서 다 남자 아나운서들이 대근을 맡고 있습니다. 좀 낯설겠지만 좀 여름 방학 휴가 기간이잖아요. 낯설지만 그래도 예쁘게 좀 특별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들으실 곡은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F장조 호복켄 번호 16의 23, 1악장 모데라토 준비했습니다. 피아노 연주의 마크 앙드레 아믈랭입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F장추 호보켄 번호 16의 23 그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 마크 앙드레 아믈랭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5041 쓰시는 분 오늘부터 첫째 유치원 방학이 시작돼서 미술 전시회를 가고 있어요. 방학 기간 동안 포르테시모 아닌 피아니시모 같이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방학 잘 보내길 바라봅니다. 어우, 훌륭하십니다. 방학하자마자 이렇게 문화생활을 또 아이에게 경험시켜주시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방학이 학습을 멈추는 기간이 아니라 뭔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들의 체력은 조금 더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이 방학에 경험한 것들이 인생에 더 특별한 경험이 돼서 평생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미술 전시회도 많이 가시고 음악회도 가시고 아니면 혹시 저처럼 축구를 좋아하면 아이와 함께 축구장에 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커피 보내드릴게요. 4336 쓰시는 분도 여름방학 맞아서 개구쟁이 두 아들 녀석들과 함께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에도 좋고 올바른 언어 생활에도 도움이 돼

있는 KBS 클래식 FM이 있어서 참 든든하네요. 좋은 목소리를 따라서 귀와 마음으로 숲의 초록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창원에서 지한 지율 엄마 올림. 표현이 아나운서들보다 더 맑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또 신입 1년차 때 창원 KBS에서 잠시 근무를 했었는데 정말 주변에 예쁜 계곡도 많고 또 꽃축제도 가면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즐거운 방학기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장님 귀 당나귀 귀 보시고 이제 결혼 얘기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사회 누가 보냐. 아나운서 결혼식에는 사회자가 안 와도 다 하객이 아나운서니까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맞습니다. 사회자 안 와도 그냥 하객 중에서 한 명 꼽아서 사회 부탁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예정되지 않은 이 하객 중에 한 명을 불러서 뭐 2부 사회를 갑자기 맡긴다든가 그런 일이 아나운서들의 결혼식에는 실제로 왕왕 발생합니다. 근데 후배 입장에서 선배들이 많이 오니까 사회 보는 게 약간 하평해 받는 기분도 들고 그래요. 네. 다음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콰르텟 시장초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준비했습니다. 피아노 연주에는 마르타 아레리치, 바이올린 르노 카피송, 비올라 리다 첸 첼로의 고티에 카피송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4중주 C장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마르타 아레치의 피아노 연주, 바이올린의 르노 카피송, 리다 첸의 비올라 연주, 고티에 카피송의 첼로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이 곡이 베토벤이 14살 때 작곡했던 곡이래요. 확실히 천재들은 다른가 봅니다. 저는 14살 때 지금처럼 방학이면 놀 생각밖에 안 했는데 대단하죠. 1390 쓰시는 분, 클래식 라디오의 고교 시절 교생 선생님들이 오신 것처럼 재밌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네요. 표현이 그렇네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괜히 교생 선생님들 오면 무척 반가웠거든요. 보통 이제 대학생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고를 나왔는데 교생 선생님 오면은 수업은 안 듣고 같이 축구하러 나가자고 쫄랐던 기억도 나고, 대학 생활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대학 가면 여자친구 만날 수 있어요? 첫사랑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5940 쓰시는 분, 오, 가끔씩 새벽 5시에 라디오 방송 시작 멘트로 들었던 목소리를 생클에서 듣게 되네요. 와, 새벽 5시에 녹음했던 그 라디오 방송 시작 멘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입 때 녹음했던 거라서 저는 들을 때마다 아,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좀 후회를 하곤 하는데, 그래도 5940 쓰시는 분이 이렇게 잘 들어주시니까 또 오랜만에 보람을 느낍니다. 다음 곡은 브루흐의 아다지오 아파시오나토, 작품 번호 57 준비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의 클로에 한슬립, 파울만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브루후의 아다지오 아파쇼나토 작품 번호 57, 바이올린 연주의 클로에 한슬리, 파울 마니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아, 2879 쓰시는 분, 오늘 방학식이라 곧 아이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라디오 듣습니다. 공감도 잘해주시고 목소리도 나긋나긋 말씀도 잘하시고 이 평화가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곧 아이들이 오겠네요. 그 아이들이 오면 그 조용한 이 고요한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천진난만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저도 사실이죠. 어제 결혼할 여자친구의 조카 아이를 초등학생인데 처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미로를 그 직접 스케치북에 그려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미로 못 풀면은 고모랑 결혼 못한다고. 정말 몇 년 만에 그렇게 긴장해봤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풀었습니다. 한번 길 잘못 들었는데 다행히 이 착한 조카님이 힌트를 줘서 잘 미로 풀었습니다. 9840 쓰시는 분, 오늘도 매미 우는 소리 들으면서 한쪽 귀에는 생생 클래식 들으며 출근합니다. 그쵸. 요즘 매미 소리 정말 많이 들립니다. 예전에는 매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조금 싫어했던 때도 있는데 요새는 매미가 울면 반갑더라고요. 아, 정말 한여름이 왔구나. 매미 우는 소리가 이제 또 안 들리면 금방 또 조금 쌀쌀해지잖아요. 오래가지 않으니까 이 한여름 매미 우는 소리도 마음껏 한껏 즐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곡은 신청곡입니다. 0905 쓰시는 분이 문자는 처음 참여합니다. 대학 때 자취하면서 외로울 때 듣던 음악입니다. 하면서 신청하셨어요. 도니제츠의 사랑의 묘약 중 우나 프루티바 라그리마, 남몰래 흐르는 눈물인데요. 이 오페라 곡은 또 사실 내용을 알아야 더 재밌잖아요. 제가 조금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 오페라 사랑의 묘약의 남자 주인공 네모리노가 이 여자 주인공 아디나라는 여인을 사랑하는데 짝사랑이에요. 근데 어떤 이 상인이 이거 사랑의 묘약이다, 이거 마시면은 무조건 사랑에 빠질 수 있다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 싸구려 와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네모리노는 요걸 마시고 아디나에게 고백을 하죠. 근데 처음에 잘 안 됐다가 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결국에 이 여자 주인공이 네모리노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만 들으면 슬픈 노래 같죠. 남몰래 흐르는 눈물. 하지만 네모리노가 아디나의 사랑을 확인받고 감격을 받아서 부르는 행복과 기쁨의 노래입니다.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파바로티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잉글리쉬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0: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도이치번호 839, 양성원의 첼로 연주, 클라리넷 앙상블 레봉백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파바로티의 목소리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 함께 감상했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생생클래식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시 4분입니다.
1: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예전에 이런 말이 유행한 적 있죠.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온갖 어려움이 찾아와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런 의지를 온 생애를 다해서 보여줬던 예술가가 있습니다. 한국 최초로 동판화를 시도하면서 판화의 역사를 열었던 화가 김상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미술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이름은 덜 알려진 화가 김상유. 그는 1926년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미술의 뜻을 둔 건 중학생 때부터였지만 실제로 창작 활동을 시작한 건 다소 늦은 30대 초반부터였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월남을 한 이후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끝날 수 없다. 먹고 살기에 급급해 잊고 있던 꿈에 불을 지핀 건 책장수를 통해서 접하게 된 미국의 미술 잡지였습니다. 거기서 동판화를 본 김상유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깨닫고 판화의 재료를 구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때는 전쟁 이후 물자를 구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김상유는 동판 대신에 아연판을 쓰고 부식용 액체로는 빙초산과 물을 섞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국수기계를 개조해서 판화를 찍어낼 때 쓰는 프레스기를 만들었죠. 그림의 소재로 삼았던 건 나전칠기와 한옥, 십장생과 한글 등 우리의 전통 미를 보여주는 것들이었는데요. 수년간의 실험과 연구 끝에 1970년 제1회 서울국제판화비엔날레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기는데요. 보호장비 없이 맨눈으로 동판 부식 작업을 하다 보니 몇 년 만에 눈이 많이 상해버린 거였죠. 똑바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아진 김상유는 그렇다고 그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동판화에서 목판화로 옮겨가서 나무와 한지, 먹을 이용해 더욱 한국적인 작업들을 선보였죠. 그런데 이번엔 어깨에 문제가 생깁니다. 판화를 더 선명하게 찍어내려고 못숟가락으로 꼭꼭 누르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 오른쪽 어깨 관절이 전부 닳아버린 겁니다. 눈도 어깨도 성치 않은 상황에 화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엔 붓을 들고 유화를 그리기로 마음먹은 거죠. 도구는 바뀌었어도 그의 관심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한국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그림에 담았죠. 그리고 그 건축물 안엔 한 남자를 그려넣었는데요.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눈을 감고 고요히 명상하고 있는 남자. 그건 작가 자신이자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작가는 말년에 자연 속에 앉아있는 그 남자의 모습을 그린 뒤 이런 구절을 옆에 적습니다.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나도 절로절로. 절로절로 된 것이 없이 치열하게 살아온 한 평생이었지만 화가는 절로절로라고 적었습니다. 굽이굽이 어려움을 만나도 꺾이지 않고 물처럼 길을 틀면서 살아왔던 화가의 이 표현이 유독 마음에 남네요.

라흐마니노프의 프렐류드 G단조 작품 번호 23-5 선우의 권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한국 최초의 동판 화가이기도 한 김상유 작가의 생애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BTS RM씨가 이 작가의 작품을 소장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김상유 작가의 전시가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목이 쉽게 닳지 않는 사람인데 작가의 삶을 제대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표현이죠. 이번 전시에선 그가 평생에 걸쳐 남긴 약 300여 점의 작품 가운데 150점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전시, 궁금해하실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초대권 마련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서울 종로구의 석파정 서울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상유 탄생 100주년 기념전, 쉽게 닳지 않는 사람입니다. 총 5분 뽑아서 초대권 2장씩 드릴 건데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93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우물정 9310번으로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뽑아서 초대권 보내드려야 돼서 문자로만 받을 거고요. 당첨된 분들은 바로 연락드리고 명단도 오늘자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엄형섭님은 초면에 실례지만 남하나님 배순탁 작가님 삘나요. 오, 배순탁 작가님을 닮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얼굴이 닮았다는 거겠죠? 진행이 닮았다는 건 얼굴? 네. 아, 또 2738 쓰시는 분은 반가워요 현종 아나님. 근데 제가 한 번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김진웅 아나운서와요. 저만의 둔한 눈치일까요? 그럼 저는 배순탁 작가와 김진웅 아나운서의 중간 정도로 보면 될까요? 회사를 이제 한 그래도 한 8, 9년 다녔는데 진웅 씨 닮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2738님. 네, 생긴 것도 많이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진행하는 방식도 많이 다릅니다. 6042 쓰시는 분은 암 수술 받은 지 2년 차 정기 검진 받으러 서울 왔어요. 방학한 15살 남자 조카가 오늘 제 보호자를 자처해서 같이 왔습니다. 이러니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커피 쿠폰 받아서 시원한 카페 가고 싶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근데 15살 남자 조카가 방학을 하면 사실 여기저기 놀러 가고 싶을 텐데 그래도 정말 대견합니다. 그래서 잘 나으신 거니까 또 2년차 정기검진 받으러 오신 거겠죠. 커피 시원하게, 또 우리 조카분은 아직 어리니까 커피 말고 뭐 달달한 아이스티와 함께 또 방학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우님은 파타야에서 시원하게 커피 한잔하면서 바닷바람 마시면서 생클 듣고 있어요. 파타야면 태국이죠. 정말 멀리서 또 생생클래식 듣고 계십니다. 또 듣고 계시는 우리 생글 가족분들 중에서 나는 태국보다 더 멀리서 듣고 있다 있으면 또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다음 곡도 사연곡입니다. 1410 쓰시는 분이 고등학교 사춘기 때 듣고서 지금도 설레면서 듣는 곡이 있어요.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이 곡 들으면서 옛 시절 추억하고 싶습니다. 그쵸, 이 곡은 사춘기 때 들으면 당연히 또 추억이 남을 것 같고 곡 자체가 정말 뭔가 옛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음악 같습니다. 타레가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오늘은 하프 연주로 듣겠습니다. 하프 연주의 자비에 드 메스트르입니다.

세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자비에 드 메스르의 하프 연주로 타레가의 아람브라이 궁전의 추억 들었고요. 이어서 바흐의 아리오소, 기타리스트 스티브 어퀴아가의 연주였습니다. 직전에 들으셨던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 왈츠, 3908 쓰시는 분이 비올라 음색으로 들으면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져서 좋아요. 용재 오닐의 연주로 부탁합니다. 라고 신청하셔서 리처드 용재 오닐과 조이 오브 스트링스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 한낮의 페르마타 김상유 화가의 이 작품 전시회 초대권 다섯 분을 뽑아서 드린다고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다 드리면 정말 좋을 텐데 아쉽게도 저희가 다섯 분만 뽑아야 돼서 뽑아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님께서는 월드컵 축구 중계 소감 좀 해주세요. 축구는 좋아하시고 야구는 좋아하지 않는가요? 일단 저는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합니다. 구기 종목은 웬만하면 다 좋아합니다. 월드컵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열기가 정말 뜨거웠고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클래식 FM이니까 멕시코 하면 떠오르는 그 악단 있죠. 긴 그 모자인데 엄청 큰 모자를 쓰고 흥겹게 어떤 연주를 하는 그 마리아치 악단이라고 하는데 마리아치 악단이 글쎄요 월드컵 기간이라 그런가 멕시코 거리 곳곳에서 정말 흥겨운 연주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회가 되시면 월드컵 현장에 또 멕시코에도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1055 쓰시는 분, 무더위의 힐링 클래식입니다. 자주 듣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무더운 날 클래식 들으면 힐링되는 기분입니다. 방금 들었던 이 세 곡 연이어 들으니까 또 뭔가 이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곡들로 준비를 했었는데 뭔가 옛날 추억 생각하면서 좀 힐링되는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어떤 이 한낮의 기분들, 한낮에 뭐 어떤 맛있는 음식 먹었는지 아니면 오늘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보내주시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한 곡을 듣고 오죠.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번호 64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안단테 마이스토소 알레그로 비바체 조지 셸이 지휘한 베데르 퀘렌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조지 쉐리 지휘한 베데르 쾰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초 작품 번호 64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안단테 마이스토소 알레그로 비바체 감상하셨습니다. 정수란님께서 우와 가을에 잘 듣는 음악인데 에어컨 틀어서 시원한 실내에서도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아, 여름이 정말 더운데 그래도 우리에겐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으니까 조금 더 버텨야 합니다. 오, 아까 파타야에서 생클 듣는 분이 있다고 했는데 501호 쓰시는 분은 요즘 해운대는 35도가 예사네요. 태국 파타야보다 더 뜨거우니까 여기가 더 먼 곳인가 싶어요. 여기는 부산 해운대 달맞이길 뜨거운 햇살 아래랍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아우, 그렇죠. 진짜 검색해보니까 파타야는 더 더울 줄 알았는데 31도고 해운대는 35도. 얼마 전에 제가 월드컵 때문에 멕시코랑 미국 남부 지역을 다녀왔는데 거기도 해는 엄청 쨍쨍하고 고산지대여서 해랑 가까우니까 정말 뜨거운데 습하지가 않으니까 괜찮았거든요. 우리나라 여름이 제일 더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조금 더 버티면 이제 시원한 가을 찾아오니까요. 1040 쓰시는 분, 차 안에서 가끔 들었는데 오늘은 집에서 유튜브로 보니 신기하네요. 좋은 곡 계속 나와 즐겁습니다. 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출근하다가 하면서 저는 보통 좀 편한 옷, 스포티한 옷을 좀 많이 입고 출근하거든요. 네, 오늘은 또 이제 스페인 유니폼 같은 걸 입고 오려다가 맞다, 오늘 생클 보이는 라디오 하는 날이지. 오늘은 좀 클래식에 걸맞은 의상을 입어야겠다 싶어서 안경도 쓰고 셔츠 입고 왔습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요. 0394 쓰시는 분, 아, 휴가 떠나시고 남현종 아나운서님이 하시는 거죠. 색다른 목소리로 젖어듭니다. 아들 방학 한 달 지나니 메뉴 선정도 너무 힘드네요. 매운 제육볶음에 감자 치즈 전했어요. 강판 갈아서요. 열정으로 점심

점심 메뉴 불태웠습니다. 네, 박지현 아나운서가 휴가를 가서 제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열흘 동안 생클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점심 메뉴 너무 좋은데요? 매운 제육볶음에 감자 치즈전. 사실 이 생클 대근 맡으면서 가장 고민이었던 게 과연 생클 전에 점심을 먹을까? 아니면 끝나고 먹을까? 일단 오늘은 첫날이어서 너무 배부른 상태로 방송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끝나고 먹기로 했거든요. 슬슬 배가 고파집니다. 근데 저랑 통하신 것 같아요. 저도 집에 그 제육볶음 재워놓은 게 있어서 이따가 퇴근하면 제육볶음을 깨워서 먹어야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글라즈노프의 음유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곡이지만 트롬본의 풍부한 음색도 잘 어울려서 오늘은 트롬본 연주로 들어보시죠. 글라즈노프의 음유신의 노래, 크리스찬 린드베리의 트롬본, 페르 룬드베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두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크리스찬 린드베리의 트롬본, 페를 룬드베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한 글라즈노프의 음유시인의 노래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 글리에르의 하프 협주곡 작품 번호 74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지오코소, 하프 연주의 오시안 앨리스, 리처드 보닝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위가량님, 스위스 랭커에서 소식 전합니다. 여긴 지금 16도, 한국의 뜨거운 여름 소식이 안타깝네요. 아침 시간인데 점심때 듣던 생클 들으면서 오늘 투어 예정인 루체른이 기대됩니다. 루체른 호수에 투영된 달빛 보며 작곡된 곡이 듣고 싶네요. 아, 스위스 안 가봤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루체른 호수 투영된 달빛 보며 작곡된 곡이 아마 베토벤의 월광 같은데

오늘은 이제 사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조만간 틀어드리겠습니다. 6869 쓰시는 분은 3명 연속 대타는 야구에서도 보기 힘든데 클래식 FM 아나운서 3연속 대타라니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그쵸? 또 야구에서 또 3번 중에 한 번만 잘 쳐도 괜찮은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의 3할 타자 이상이면 좋겠고 이 3연속 대타가 3연속 홈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희님께서도 보이는 라디오도 찾아보고 성함도 찾아보고 가입하고 처음 글 남겨요. 생클 가족 한 명 늘어서 너무 좋네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열흘 동안 하니까 오늘처럼 따뜻하게 반겨주시면 저도 더 신나서 오늘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피아노 피아노하게 진행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지막 곡 감상하면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에이미 비치의 로망스 작품 번호 23번, 어거스틴 하델리의 바이올린 연주, 오리온 웨이스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곡 들으면서 인사 오늘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 장유림, 연출 정유라, 엔지니어 박기용, 저는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유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유명음반 오늘은 좀 특별하게 레퍼토리를 꾸며봤습니다. 전반부에도 되고 후반부에도 대곡인데요. 전반부에 루드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9번 D단조 작품번호 125 코랄, 헤르베르트 폰 카렌이 주연하는 베를리너 필하모니코의 1963년 스테레오 실황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집중감상곡으로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23, 에밀 길렐스의 피아노,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의 1979년 스테레오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인유명반 오늘 첫 곡은 1분짜리 로베르트 슈만의 곡 감상해 보시죠. 카논 D장조 작품 번호 124-20번 플로리안 울리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정말 1분 짜리 곡이죠. 이 곡을 고른 건 오늘 워낙 대곡들이 많고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1분 짜리 곡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그의 아리에타와 함께 1분 남짓한 곡으로는 뭐 최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석 같은 슈만의 소품이었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카논 D장조 작품 번호 124의 20번 플로리안 울리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래전부터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닿질 않아서 못 들려드렸던 베토벤의 교향곡 9번 버전입니다. 카라얀의 지휘로 전해드릴 텐데요. 카라얀 하면 뭐 여러 차례 9번 레코딩으로 남기고 있고 실황 레코딩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가장 뛰어난 것은 평론가들도 그렇고 음악 애호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1962년에 발표한 도이체 그라모폰의 스테레오 레코딩을 최우선으로 뽑습니다. 아주 강직하면서도 또 세련된 절정기의 이 카라얀의 지휘 만끽할 수 있는 전집이고요. 그 밖에 오늘 감상하실 연주 들어보신 분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스튜디오가 아닌 실황으로 레코딩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실황의 열기가 그대로 담긴 뜨거운 연주인데요. 한번 실황으로 1963년 당시에 카라얀의 지휘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루드빅 반 베토벤의 교향곡 9번 D단조 작품 번호 125 코랄 소프라노 군들라 야노비츠 콘트랄토 지글린데 바그너 테너 루이지 알바 바리톤 오토 비너 그리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주연하는 성 헤드비 성당 합창단 리아스 실내 합창단 베를린 필하모니카의 1963년 스테레오 실황 레코딩입니다.

베를린 필 홀 개관 기념 공연 전해드렸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교향곡 9번 D단조 작품 번호 125 코랄 소프라노 군들라야노비츠 콘트랄토 지글린드 바그너 테너 루이지 알바 바리톤 오토 비너 그리고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주연하는 헤드비 성당 합창단 리아스 실내 합창단 그리고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963년 스테레오 실황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라흐마니노프의 곡으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보컬리제 작품 번호 34-14 마이클 콜린스의 클라리넷 피어스 레인의 피아노였죠.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작품 번호 34의 14, 마이클 콜린스의 클라리넷, 피어스 레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주인공 예고해드린 대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에밀 길렐스의 연주 실황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길렐스 하면은 구소련 시절에 서방에 먼저 자랑을 했던 그 비밀병기 가운데 하나였죠. 이미 50년대 중반부터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대피아니스트입니다. 특히 강철의 타건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릴 만큼 강한 타건으로 인상을 남겼는데요. 역시 레이가우스가 팔과 손목의 힘으로만 연주하던 것을 체중을 실어서 연주할 수 있게끔 지도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철의 피아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잘 알려지는 바는 프리츠 라이너와 함께한 역시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스튜디오 레코딩이 있는데요. 오늘 감상하실 연주는 역시 길렐스는 스튜디오용이 아니라 실전용이다라는 걸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는 여러와 같은 연주입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피오트르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23 그리고 앵콜곡으로 연주된 바흐 딜로티의 전주곡 B단조 에밀 길렐스의 피아노 주빈 메타가 주연한 뉴욕 빌의 1979년 스테레오 실황 레코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에밀 길렐스, 앞서 저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강철의 피아니스트, 연주를 하지 않고 전투를 한다, 피아노와 그런 표현들을 썼지만 꼭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할 피아니스트는 절대 아닙니다. 전천후 레퍼토리를 지니고 있죠. 모차르트를 연주해도 잘하고 또 그 외에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도 연주했고요. 또 스칼라트의 소나타까지 연주를 한 그런 에밀 길렐스입니다. 오늘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23 이어서 그가 즐겨 연골곡으로 항상 연주했던 바흐 질로티의 전주곡 비단조까지 들어봤습니다. 에밀 길렐스의 피아노, 주빈 메타가 주의하는 뉴욕 필하모닉의 1979년 스테레오 실황을 레코딩했습니다. 명인 주영국만 에밀 길렐스를 끝으로 오늘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잔디는 새 잎이 잎 끝이 아니라 땅 가까이에 있는 생장점에서 돋아납니다. 그래서 베어도 다시 자라고 사람에게 밟혀도 살아나고 초식동물에게 뜯겨도 또 새 잎을 냅니다. 잎 하나하나의 수명은 길지 않아요. 오래된 잎은 말라가고 그 자리는 새로운 잎이 채우죠. 그렇게 낡은 잎을 끊임없이 새 잎으로 바꿔 살아가는 식물, 바로 잔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늙어가는 대신 끊임없이 새싹을 내며 새롭게 이어가는 잔디에게도 이 장마는 쉽지 않은 계절입니다. 습하고 덥고 햇빛은 부족하고 땅속에는 산소가 모자라는 장마철. 잔디에게는 시험의 계절이죠. 그럼에도 잔디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계절에도 생장점에서 다시 새 잎을 내고 조금씩 자신을 새롭게 이어가죠. 우중에 잔디에게서 담고 싶은 삶의 태도를 봅니다.

and listen to it grow. 7월 27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 위에 첫 곡. 이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1악장 선율이 간주로 흘러나와서 더 반가운 노래죠. 미국의 크로스오버 밴드의 Splendor in the Grass. 뭐 잔디의 찬란함, 화려한 잔디 위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윌리엄 워즈워스의 초원의 빛 시와 그 동명의 고전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이 핑크 마티니가 만들었다 그래요. 참 이 초록빛 바람이 느껴지는 명곡이었습니다. 가사를 보면요. 오늘 오프닝하고 정말 딱 들어맞는 아, 이 노래에서 그러면 우리 윤석미 작가님도 영감을 받아 오프닝을 쓰셨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조금 느리게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여유를 갖고 잔디 위에 머리를 대고 쉬면서 잔디들이 자라는 소리를 들어봐. 아, 핑크 마티니의 노래로 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아, 지난 주말도 무지 습하고 더웠죠. 제가 어제 일요일 근무였었는데 그 남부지방의 상당한 지역에 그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다는 뉴스를 계속 전해드렸거든요. 아, 이제 장마도 끝물인 것 같은데 8월 7일이 입추? 그리고 14일 말복까지는 적어도 열대야가 이어지겠죠. 지치고 짜증나기 쉬운 시기.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자신을 새롭게 이어가는 잔디를 담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또 7월의 마지막 주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설종현님, 오늘은 4시 땡 하고 들어옵니다. 홍님 만나는 시간, 잔디가 그래서 잘 크는군요 하셨고요. 임태희님, 불가마여도 시원한 노날과 함께와서 좋습니다 하셨고, 7138 쓰시는 분, 저도 잔디처럼 새 한 주, 새 날을 밝게 살아가도록 노력할게요. 고맙습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많은 분들이 오늘 저 휴가 안 갔냐고. 저는 미리 다녀왔잖아요. 그죠? 박봉용님, 송종희님, 휴가 미리 다녀오신 소연 아나님의 해안에 감사드린다고. 저도 아침에 깜짝 놀랐네요. 가정음악, 음악실, 생생클래식까지 모두 또 이렇게 때맞춰 진행자들이 휴가를 가는 바람에 우리 멋진 남자 후배 아나운서들의 목소리가 연달아 들리더라고요. 좋으셨죠? 솔직히. 공숙경님, 아침부터 남상 아나운서님들 목소리만 듣다가 문득 제자리에 돌아온 듯한 느낌 노날이네요 하셨어요. 아, 또 이럴 때 제가 또 이렇게 반사 이익을 얻는 건가요? 시원한 노래 이어드릴게요. 19, 20세기 핀란드 작곡가 장 시벨리우스의 손마르나텐, 여름밤, 작품번호 90-5입니다. 역시 핀란드 시인 요한 루드비그 루네베리의 작품에 곡을 붙였는데요. 이렇게 가사가 시작됩니다. 잔잔한 숲속 호수의 물결 위에서 여름밤을 보냈네. 시원하죠? 스웨덴 아티스트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포노터와 벵트 폴스베리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저 시원한 북구의 핀란드 노래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장 시벨리우스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작곡가입니다. 레비 안티 마데 토야의 오넬리셋, 행복이란 뜻입니다. 합창곡이었어요. 작품 번호 13의 예. 역시 핀란드에 합창된 클레메티 인스티루 챔버 콰이어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장 시벨리우스의 여름밤, 작품 번호 90의 5였습니다. 숲속 호수의 고요한 풍경과 여름밤의 서정적인 분위기가 담긴 노래,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타가 불렀고요. 벵트 폴스베리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핀란드에서 프랑스로 건너가 볼게요. 역시 여름밤을 노래하는 엑토프 베를리오즈의 가곡집 레니데트 여름밤 작품 번호 7 중에서 두 번째 곡 르스펙트 흐들라 호즈 장미의 정령 고띠에 시에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무도회 가는 이 소녀의 가슴에 꽂힌 채 시들어가는 장미의 영혼이 노래하는 곡인데요. 하지만 장미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아요. 왕들조차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운명이었다. 소녀의 꿈속에서 고백합니다. 낭만주의 시대 가곡다운 그런 가사죠. 메조소프라노 마리 니콜 르미웨, 카즈키 야마다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낭만주의 시대 프랑스 가곡이었습니다. 엑토르 베를리오즈의 가곡집 여름밤 작품 번호 7 중에서 두 번째 곡 장미의 정령. 메조소프라노 마리 니콜 르미웨가 불렀고요. 카즈키 야마다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신준식님, 노날마니 주인장님이 잘 지키고 계시네요. 지금 휴가 가면 별로예요. 휴가 시즌이긴 하죠. 뭐 저야 이렇게 자유로운 싱글이니까. 근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또 방학에 맞춰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휴가 시즌. 문원철님, 휴가가 끝나버린 소연님께서는 휴가 떠난 언니 아들 부럽겠다고. 아, 제가 휴가 다녀온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거든요. 시쳇말로 약발이 아직 떨어지면 안 되는 시기죠. 전상수님, 동감합니다. 네, 고개를 정말 세차게 끄덕였어요. 더운 날엔 회사에 있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전기세를 아낄 수 있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트럼펫 대신 이 클라리넷도 괜찮은데요? 20세기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트럼펫터였던 루이스 프리마의 스윙 재즈곡 Sing, Sing, Sing이었습니다. 미국의 아티스트 존 피자렐리의 음성과 기타 연주였고요. 클라리네티스트 에디 데니얼즈의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조금은 부드럽고 달콤하게 변신한 재즈곡 싱싱싱 함께 했어요. 이번엔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중에서 운벨디 베드레모 어떤 갯날 감상하시겠습니다. 예, 남편인 미국인 장교 핑커튼이 떠난 지 벌써 3년.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하녀 스즈키의 말에 남편의 배가 항구로 들어올 때 하얀 연기를 뿜으며 그를 맞으러 언덕으로 내려가겠다는 희망을 노래하는 애절

시원한 가창력의 아리아로 잠시 더위를 잊어봤습니다. 자코모 푸치니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어요. 방금 들으신 곡 토스카 중에서 꽐루끼오 알몬도. 아, 저 눈은 세상을 보고 있구나. 카바라 도시가 그리는 성모 마리아의 얼굴을 보면서 누가 모델이냐고 질투하는 연인 토스카에게 그는 세상 그 어떤 눈동자도 이 토스카의 검고 매혹적인 눈과 견줄 수 없다고 노래하면서 토라진 그녀를 달래주는 사랑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레온타인 프라이스, 테너에는 주세페 디 스테파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 중에서 어떤 갯날, 나비 부인 초초상의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가 불렀고요. 주세페 스너폴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진득한 음색의 미렐라 프레니, 이 한국의 무더위를 한 방에 가시게 합니다. 김보결님, 또 김선자님도 서혜수님도 같은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그리스의 작곡가 반젤리스의 작품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La Petite Fille de la Mer, 바다의 작은 소녀. 이탈리아의 가수이자 배우 밀바의 음성입니다.

반잘리스의 바다 위 작은 소녀, 밀바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진희님, 아드님 우성이가 태어난 지 내일로 10년이 되는 날이군요. 제 생에 제일 잘하고 대단한 일 같다고. 맞아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그렇게 칭송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저도 우성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옆에 있으면 꼭 전해주시죠. 클래식 천일야화 이어집니다.

16세기 말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악기가 있습니다. 대략 1585년경 피렌체에서 등장한 긴 목의 대형 루트 악기 띠오르바. 루트를 크게 개량한 악기인데요. 영어는 테오르보, 프랑스어는 테오흐브, 독일어는 테오르베라고 합니다. 초기 바로크 시대 오페라와 독창곡이 등장하면서 성악을 받쳐줄 반조 악기로 널리 쓰였죠. 오페라, 칸타타, 또 마드리갈, 세속 성악곡이나 종교음악 등에서 합시코드와 오르간과 함께 통주저음을 담당했던 악기가 바로 띠오르바였는데요. 이 통주저음이란 곡이 연주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낮은 음을 계속 연주하면서 그 위에 즉흥적으로 화음을 만들어 반주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그 음악에서 노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반주의 기둥 같은 역할을 했죠. 띠오르바 연주와 작곡으로 당대 최고의 명성을 얻었던 작곡가가 요한 히에로니무스 캅스베르거. 띠오르바 음악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당대 별명이 띠오르바의 독일인이었죠. 그 정도로 띠오르바 및 루트 계열 악기 연주에서 뛰어난 명성을 누렸던 인물인데요. 이 띠오르바가 탄생할 무렵 나폴리에서 유행한 세속 성악곡 형식이 있습니다. 빌라넬라. 이탈리아어 빌라노, 농부나 시골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뭐 문자 그대로 시골 노래, 농촌풍의 노래란 뜻입니다. 복잡하고 세련된 마드리갈의 대안으로 나온 형식이죠. 쉽고 친근하면서 익살스럽고 목가적인 분위기를 지녔습니다. 바로 그 시절, 띠오르바의 독일인 캅스베르거가 빌라넬라 형식으로 작곡한 세속 성악곡 가운데 하나, 그의 가곡으로 알려진 행복한 영혼들이여입니다. 사랑의 기쁨을 우아하고 섬세하게 그려낸 노래죠. 행복한 영혼들이여, 양떼를 무는 이들이여, 걱정도 근심도 가슴 속에 품지 않는다. 스스로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그들은 슬픔을 웃어넘기고 가슴엔 평화를 품는다.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사랑의 열정은 더욱 빛난다. 그들을 위해 하늘은 더욱 황금빛으로 물들고 그들을 위해 들판에는 더욱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 이곳에는 무서운 먹구름도 떠돌지 않고 사나운 바람도 거칠게 불어오지 않는다. 공기는 향기로움을 머금고 변함없는 봄은 온갖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오 변함없는 기쁨이여, 오 사랑스러운 자의 가난이여. 욕심없는 소박한 삶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행복이라는 르네상스와 초기 바로크의 목가 아르카디오 사상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캡스베르그의 세속 성악곡 행복한 영혼들이요. 메조소프라노 막달레나 커제나 프리바테 무지케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류트 성악곡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프랑시스 필킹턴의 Rest Sweet Names. 테너 존 엘베스, 스테판 스톱스 류트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세류 청풍 비겐 후에 우지 마라 저 매아마 꿈에나 이물 보려 겨우 든잠 깨우느냐 꿈 깨어 곁에 없으면 병 되실까 우노라. 조선시대의 호석균이란 사람이 지은 시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비가 개고 맑은 바람에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날 꿈속에서나마 임을 만나고 싶어서 낮잠을 자려는데 매미가 울어서 깨고 말았다고 원망을 하죠. 그러자 매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깨어나서 곁에 임이 없으면 더 슬플까봐 미리 깨웠노라. 꿈에 빠져있다 보면 나중에 현실을 깨닫고 더 슬플지도 모르니 자신이 울어서 미리 깨웠다는 매미의 말입니다. 그 변명이 얄밉기도 하지만 또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때로는 너무 오래 꿈꾸지 않도록 깨워주는 매미 소리가 꼭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공명작곡 보물섬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장작 타악그룹 공명의 연주입니다.

공명 작곡 보물섬, 창작 타구르 공명의 연주, 오늘 FM 풍요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조선시대 호석균이란 사람이 지은 시조 한 수로 시작해봤습니다. 이 시에서는 매미소리가 낮잠을 깨운다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또 매미소리가 오히려 자장가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여름소리는 어떤 건가요? 그리고 또 잠을 깨워주는 소리는 또 어떤 것인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여러분에게 편안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승민 작사 작곡 잠 이어드립니다. 박민의 노래 차승민의 대금연주입니다.

먼저 차승민 작사 작곡 잠, 박민희의 노래 차승민의 대금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최덕렬 작곡 시르실 3, 불세출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천년의 향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 문신이자 문인이고 학자였던 이재현. 그는 고려와 원을 넘나들며 복잡한 정치, 외교적 상황을 휘말리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또 어지럽던 고려의 정치 기강을 바로잡고자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고려가 처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온건한 개혁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유학자로서는 성리학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재현이 성리학자로서 갖고 있던 태도와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시 한 수를 읽어보겠습니다. 산 중에 친한 벗이 있어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네. 신선이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이 세상은 그저 여관일 뿐이라고. 나는 가마와 관복을 바라지 않지만 나무와 돌과 함께 살 순 없네. 차라리 내가 담근 술을 마시며 생사를 자연에 맡기리라. 이 시 앞부분은 산 중에 있는 친구가 보낸 편지 내용이고 뒷부분은 이재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선이 되기를 꿈꾸는 친구가 말하길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여관일 뿐이라고 했다는데요. 이재현은 그 친구와 자신은 뜻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자신이 속세에 있는 것은 부귀영화를 탐해서가 아니라 그저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리학을 기반으로 세워진 조선에 비해서 고려는 종교나 사상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편이었죠. 정치 이념은 유교를 바탕으로 했지만 선비들은 불교를 정신적 지주로 삼고 도교에서 삶의 여유와 풍류를 찾았습니다. 이재현은 그런 풍조에 대한 자신의 뜻을 밝힌 셈입니다. 자연에 귀의한다면서 인간의 운명을 거부하기보다는 현실을 살면서 생사에 순응하겠다는 시 한 수가 이재현이라는 인물을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천년의 향기 김택수 편곡 평농 듣고 왔습니다. 김정승의 단소와 김택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FM풍의 마을 이번에는 이강덕 작곡 연불 주제연 환상곡 이어드리죠. 양주섭이 지휘하는 KBS 국악관인악단의 연주입니다.

이강덕 작곡 연불 주제에 의한 환상곡 듣고 왔습니다. 양주섭이 지휘하는 KBS 국악관인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월요일 FM 풍류마을 우리음악 우리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성국 작곡 가야금 앙상블을 위한 줄곧 가운데 3장 우리 둥글게 춤을 준비했습니다. 중앙 가에스라 연주로 함께하시죠.

김성국 작곡 가을금 앙상블을 위한 줄곧 가운데 3장 우리 둥글게 춤을 중앙 가에스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커피는 처음에 뜨거운 물과 만났을 때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내보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원두가 가지고 있는 나쁜 성질이 우러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30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두가 가진 모든 면, 특히 최악의 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커피는 그렇다 치고 사람의 좋은 성질은 처음에 우러날까? 아니면 최후에 우러날까? 상황이 좋을 때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이다. 나 역시 적당한 온도와 시간에서 최선일 것이고 반대의 조건에서 최악일 것이다. 소설가 김영하의 산문집 단 한 번의 삶 중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어느 커피업체 대표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인용했는데요. 로스팅한 원두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처음에는 커피의 가장 좋은 성질이 먼저 우러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쁜 성질이 우러난다는 것입니다. 원두의 나쁜 성질까지 다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30분에 걸쳐 천천히 맛을 보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인간의 좋은 성질과 나쁜 성질은 언제, 어떻게 우러날까? 김영하 작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끔 행동할 수 있는 것은 그럴 만한 온도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상황이 바뀌면 우리 안에 있던 최악의 것이 흘러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 내가 선한 사람이란 생각에 쉽게 취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모르면서 그들을 쉽게 비난해서도 안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 안에 최악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최악을 겨우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끝곡에서 커피 연기가 났네요. 자바 자이브 들려드렸습니다. 중명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의 노래,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세종 조치원에서 복숭아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 더위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하네요. 복숭아는 모두 완판됐다고 합니다. 이 더위 속에서 축제 현장을 찾는 분들이 많았다는 건 어디든 좋은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있으면 다들 찾아갈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겠죠. 부디 올여름 곳곳에서 열리는 행사들이 다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찾아가는 분들 또 맞이하는 분들 서로 상생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를 떠나면서 우리의 일부분을 남긴다. 떠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 남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다시 찾을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단조로운 바퀴 소리가 우리가 지나온 생의 특정한 장소로 우리를 데리고 가면 그 여정이 아무리 짧더라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까이 가고 우리 자신을 향한 여행을 떠난다. 파스칼 메리시어의 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의 한 대목입니다. 소설이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우리에겐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부분을 남긴 곳, 우리 자신을 향한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무렵이 됐죠.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돌아오고 누군가는 지금 이곳에서 매미소리 들으며 마음의 여행을 떠나는 여름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27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미스 리리코 산토 호스라는 곡이었습니다. 나의 시적인 소망, 나의 서정적인 소망이라는 곡이었는데요. 쿠바의 카를로스 푀블라가 쓴 곡이었고 듀오 에보카시온이라는 쿠바의 여성 듀오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포르투갈의 뮤지션 호드리고 레앙의 곡이었는데요. 시네마라는 5집 음반에서 메모리아스 전해드렸습니다. 황인경 씨, 여름의 정점. 이 음악을 들으니 남미 어느 곳으로 여행 온 기분이네요. 오늘 첫 곡 들으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쿠바로 가셨을까요? 네. 그리고 이어서 YJL1030님께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네요. 방학이라서 이렇게 매일 실시간으로 새 음을 보고 들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늘 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목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차이콥스키의 곡입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곡인데요. 소중한 곳의 추억이라는 곡, Souvenir d'un lieu cher, 작품 번호 42 가운데 3악장 멜로디 전해드리죠. 이 곡을 오늘은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는데요. 스베틀린 루세프의 바이올린, 호리아 안드레스쿠가 지휘하는 소피아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트레몰로 주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이 이 곡이죠. 프란시스코 타레가의 레코에르도 스텔라 알람브라,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 그 기타의 주법을 피아노로 어떻게 이렇게 재현했을까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들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키프로스 피아니스트죠. 시프리안 까짜리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차이콥스키의 소중한 곳의 추억, Souvenir d'un lieu cher, 작품 번호 42 가운데 사막장 멜로디 들으셨는데요. 스베틀린 루세프의 바이올린, 호리아 안드레스쿠가 지휘한 소피아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구교준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제가 우연히 새음을 들은 지 어느덧 4년이 되어갑니다. 고등학교 때 늦은 새벽 1시부터 시작되는 재방송을 들으며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 호주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한국과 문화도 다르고 낯선 언어가 가득한 곳에서 KBS 콩으로 듣는 새음은 언제나 저를 나른하게 위로해 주는 것 같아 매일매일 꼭 듣고 있습니다. 남반구인 호주는 한국과 날씨가 반대라 겨울이랍니다. 여기는 지금 으슬으슬 비가 오고 추운데 한국은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여름 더위 조심하고 열심히 재수 준비하는 민준이에게도 힘내라고 꼭 전해주세요. 먼 곳이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다고 전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신청곡도 적어주셨네요. 네, 호주에서 유학 중인 구교준 씨 정성스러운 사연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듣고 계시겠죠? 동생 민준이와 가족 모두에게 응원과 안부 잘 전해졌길 바라면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장국영이 속옷차림으로 만보춤 추던 곡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마리아 엘레나, 샤비에 쿠가와 그의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세 곡, 여름 음악 세 곡이었죠. 방금 들으신 곡, 영화 칵테일, 톰 크루즈 주연의 1988년 영화였죠. OST에서 코코모, 이 영화 하면은 바로 이 노래가 떠오르죠. The Beach Boys의 노래 코코모를 OST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두 번째 들으신 곡은 비틀스의 오블라디 오블라다를 스페인어 버전으로 그리고 살사 버전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쿠바 출신으로 미국으로 망명해서 활동했던 가수죠. 실리아 크루스, 살사의 여왕이라고 불렸어요. 실리아 크루스가 노래한 오블라디 오블라다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마리아 엘레나, 영화 왕가위 감독의 영화 아비정전에서 장국영과 함께 생각나는 곡 마리아 엘레나를 바로 그 버전 샤비에 쿠가와 그의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ZD7429님 유튜브로 함께 하시네요. 한여름 오후 햇빛이 노랗게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하는 음악이어서 퇴근길을 여행길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탄 버스가 휴가지로 향하는 버스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네요. 아, 이번이 지금 7월 마지막 주라 이번 주에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5487번 쓰시는 분, 23년지기 남편과 슬로우 조깅을 합니다. 요즘 정말 여름합니다. 집에 가는 길 이열치열하며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신랑과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또 보내주셨는데요. 조만간 준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슬로우 조깅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김희재 씨께서 정하신 곡인데요.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서 항상 유튜브를 함께 하시는 분인데 지난주에 계속 신청하셨는데 오늘 들려드립니다. 징가렐라 이 곡 부탁드려요. 세음에서 알게 된 춘곡이랍니다. 참 좋아해요 라고 하셨어요. 네, 징가렐라라는 제목은 이탈리아어로 집시소녀라는 의미입니다. 슬라브 민요를 바탕으로 앙리꼬 마시아스가 작곡하고 노래를 했는데요. 앙리꼬 마시아스의 징가렐라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타라스 슈플라트라는 러시아계 미국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타라스 슈플라트가 노래한 보헤미안스 전해드렸어요. 보헤미아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집시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앙리코 마시아스 유대계 북아프리카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 가수죠. 샹송 가수 앙리코 마시아스가 노래한 징가렐라 였습니다. 노래는 프랑스어로 불렀지만 제목은 이탈리아어로 집시소녀라는 의미죠. 징가렐라 였습니다. 이번 주에 준비한 선물 전해드리죠. 책 선물입니다. 류이치 사카모토가 음악학자들과 함께 피아노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책 피아노로의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는 어느 날 문득 3살 때부터 평생을 함께한 악기인 피아노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아노라는 악기의 원점을 탐구하는 여정이 시작됐죠. 음악학자들과의 대담, 건반악기 자료관 방문을 통해 챔발로와 클라비코드 등 다양한 건반악기의 변화 과정부터 사카모토 자신이 오랫동안 들어온 피아노 곡 플레이리스트까지 프란츠 출판사에서 단단한 양장본에다

담아낸 이 밀도 높은 기록을 이번 주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10분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선물방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책에 실린 류이치 사카모토의 선곡 리스트에서 오랫동안 곁에 두고 들으며 많은 영향을 받았던 피아노 곡들을 골라봤다고 소개한 한 20여 곡의 음악 중에 한 곡 전해드리죠.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곡입니다. 18세기 이탈리아의 바로크에서 고전주의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했던 작곡가죠. 스카를라티의 건반 소나타 비단조 커크패트릭 87입니다. 이 곡을 블라디미르 호로비츠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계절에게 약간의 고정관념이 섞인 캐릭터를 부여하는 일은 문학에서나 음악에서나 흔히 있는 일입니다. 봄에게는 설렘을 떠맡기고 겨울엔 인내를, 가을엔 고독을, 그리고 여름엔 대개 청춘의 한 장면이나 열정을 부여하죠. 하지만 프랑스 작곡가 미셸 르그랑의 음악 속에서는 여름이 좀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는 영화 속 여름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어른처럼 그려냈죠. 1971년 영화 Summer of 42, 42년의 여름을 위해 만든 곡 The Summer Knows에서 그랬습니다. 영화 42년의 여름은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1942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비극의 시기를 지나는 한 소년이 연상의 여인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셸 르그랑도 다른 시대, 다른 스토리의 영화를 만들었다면 조금 다른 시선으로 여름을 보았겠죠. 차분하고 애틋한 느낌 가득한 선율. 여름의 열정보단 그늘에서 혼자 바다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느껴지는 곡입니다. 미셸 르그랑은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음악상과 그래미상을 수상했죠. 연주곡으로도 여름의 느낌과 감정의 여운이 잘 전달되지만, 미셸 르그랑의 오랜 협업자였던 알란 버그만과 마릴린 버그만 부부는 이 곡에 가사를 붙이고 싶어 했습니다. 여름은 우리의 눈 속에 스민 망설임을 다 꿰뚫어보는 계절이며, 달에게는 기다리라 이르고, 해에게는 조금 더 머물라 청하는 계절이라고, 마지막엔 이제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가사를 붙였습니다. 가사가 붙은 이 노래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처음으로 불러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토니 베넷, 프랑크 시나트라, 사라 본 등 많은 가수가 불렀죠. 언제나 돌아오는 여름, 이 계절을 보내는 당신에 대해,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노래하는 The Summer Knows,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가 배경에 작게 들리는 곡. 바다와 파도 앞에 선 사람들의 솔직한 모습. 정장을 입고 파도 앞에 가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차림으로 아무 것으로도 속박받지 않은 마음을 데리고 바다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름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제목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을 부르던 1971년 무렵에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무척 젊은 모습으로 음반 재킷에 남아있네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 등장해서 로버트 레드포드를 추모하던 모습도 겹쳐서 떠오릅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미셸 르그랑이 영화 42년의 여름을 위해 작곡한 The Summer Knows를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에도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좀 더 크게 들리는 곡인데요. 세일스라는 곡, 귀에 익은 곡일 겁니다. 챗 애트킨스의 연주입니다.

요즘 들으면 이 소리가 참 시원하게 들리죠. 챗 애트킨스의 기타 연주 Sails 들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7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분입니다.

두 곡의 브라질 음악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Sonho Meu, 나의 꿈이라는 노래였어요. 이 곡은 마리아 베타니아의 곡이었는데요. 그녀가 처음 불렀던 노래였는데요. 마리아 베타니아 외에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죠. 가고스타가 피처링을 해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목이 브라질이었어요. 이 브라질이라는 곡, 오늘은 허비만의 플루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재즈 플루트의 대명사로 불리는 플루티스트죠. 미국의 재즈 플루티스트, 그리고 빌리 빈의 기타와 데이브 파이크의 마림바 연주가 함께한 곡이었고요. 0985번 쓰시는 분, 퇴근하고 걸어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세일스, 이 음악이 참 좋습니다. 예전에 여행자의 노트 소개하실 때 나올 때마다 전곡을 듣고 싶었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걸어가는데 1도 안 더워요 라고. 네, 파도 소리가 아주 시원했죠. 0985번 쓰시는 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국수용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비가 그친 저녁에는 여러 가지 오래된 상념에 젖어듭니다. 샤크 브렐의 샹송이 듣고 싶어지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샤크 브렐, 벨기에 출신의 샹송 가수죠.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가 직접 곡을 쓰고 노래한 곡, 1967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제목이 La chanson des vieux amants, 오랜 연인들의 노래 또는 늙은 연인들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겨울과 눈이 떠오르는 두 편의 영화의 음악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얼마 전에 TV에서도 방영이 됐었죠. 닥터 지바고에서 라라의 테마, 모리스 샤르가 작곡한 라라의 테마를 오늘은 로얄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영화 러브 스토리 OST에서 Theme from Love Story를 전해드렸습니다. 피날레를 좀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피아노와 기타 연주가 교대로 들리는 그런 버전으로 OST에서 전해드렸어요. 프란시스 레이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자크 브렐의 샹송 La Chanson des Vieux Amants 오랜 연인들의 노래였고요. 이번에는 포르투갈의 파두 기타리스트를 대표하는 뮤지션입니다. 마리우 파셰쿠, 그의 기타 연주인데요. 그가 작곡하고 기타 연주를 하고요. 또 보컬 피처링이 있습니다. 호드리그 코스타 필릭스라는 가수가 목소리를 또 들려주는데요. 제목이 소네트 다 피델리다드 라는 곡이에요. 성실의 소네트, 충실의 소네트라는 곡입니다. 원래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의 유명한 소네트, 비록 불꽃이기에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되는 동안만큼은 무한하기를 이라는 가사로 노래하는 곡입니다. 소네트 다 피델리다드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브라질의 뮤지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또 가수이기도 하고요. 영화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주로 또 영화나 TV 드라마, 발레 또는 연극을 위한 음악들을 모은 시리즈 앨범이 있었는데요. 그 앨범 5집에서 전해드린 곡이었어요. 영원히 언제까지나 라는 의미의 Para tudo sempre 라는 곡이었습니다. 마르쿠스 비아나의 곡이었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포르투갈의 파두 기타리스트인 마리우 파셰쿠, 그의 기타 연주, 그리고 로드리고 코스타 펠릭스의 노래, 소네트 다 피델리다드, 성실의 소네트, 충실의 소네트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2325번 쓰시는 분, 세음을 제게 권해준 절친이자 도반이 1번 연수를 마치고 귀국했어요. 지난 12년간 치매 노모를 모시느라 꼼짝도 못하다가 12년 만에 외국행이었답니다. 세음에서 귀국 환영의 인사 전해주면 친구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네요. 긴 연수는 아니었다고 하셨는데 좋은 시간 보내셨을지, 네, 친구분의 인사도 전해드리고요. 또 귀국도 환영합니다. 2325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조상범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7월 24일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첫 기일이었습니다 하셨네요. 지난주였어요. 작년 이맘때 힘든 항암치료 마치신 어머니는 저희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먼 소풍길을 떠나셨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이 그립고 보고 싶네요. 어머니를 떠올리며 함께했던 시간을 하나씩 되짚어보니 가장 먼저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의 모든 음악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녁 풍경은 부엌 창문 사이로 노을빛이 스며들고 부엌 한켠에 항상 켜져 있던 라디오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묵묵히 가족의 저녁을 준비하시던 어머니 뒷모습, 지금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중한 기억입니다. 어머니가 어디선가 이 방송 듣고 계신다고 믿으면서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때 처음 들려주셨던 팝송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또 홀로 남으신 아버지도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무정했던 스테파노라고. 하셨는데, 네, 청하신 곡 사이먼 앤 가펑클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누구에게 헌정됐는지 기억하는 분은 많지 않죠. 책의 첫 페이지에 새겨져 있는데도 말이죠. 어린 왕자는 레옹 베르트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생텍쥐페리는 1931년에 자신보다 22살이나 많은 레옹 베르트를 만나 친구가 됐는데, 레옹 베르트는 유대계 프랑스인이었고 평론가이자 30권이 넘는 책을 쓴 작가였죠. 조종사와 평론가의 22살 차이 나는 우정. 이 우정은 예사롭지 않은 것이었겠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의 와중에 레옹 베르트는 숱한 고난을 겪었다고 하죠. 베르트의 책은 출판이 금지됐고 목숨의 위험을 피해 스위스와 가까운 산악지대의 마을로 피신해야 했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생텍쥐페리는 뉴욕에서 어린 왕자를 쓰고 있었는데, 고초를 겪고 있는 친구 생각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의 첫 장에 이런 헌사를 적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친 데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빈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하나 있다. 내가 사귄 가장 훌륭한 친구가 바로 이 어른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사정이 있다. 이 어른은 모든 것을 어린이들을 위해 쓴 책까지도 이해할 줄 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사정이 있다. 이 어른은 지금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굶주리며 추위에 떨고 있다. 그를 위로해 주어야 한다. 이 모든 사정으로도 부족하다면 지금은 어른이 된 예전의 어린아이에게 이 책을 바치고 싶다. 어른들도 처음엔 다 어린이였다. 그래서 나는 헌사를 이렇게 고친다. 어린이였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책은 1943년에 출간됐지만 레옹 베르트가 이 헌사를 읽은 건 전쟁이 끝난 뒤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생텍쥐페리는 1944년에 정찰 비행에 나섰다가 지중해 상공에서 실종된 뒤였죠. 어쩌면 레옹 베르트는 어린 왕자의 헌사와 친구의 부고를 동시에 읽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독자가 지나쳐버린 어린 왕자의 첫 페이지. 거기 적힌 따뜻한 헌사를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애틋하게 기억한다는 건 이런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인생의 페이지가 의외로 많다는 것도 새삼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 책에서 첫 페이지에 우리가 가장 기억나지 않는 부분, 첫 페이지의 헌사였죠. 당시 큰 고초를 겪고 있던 22살 많은 친구 레옹베르트가 아닌 어린아이였을 때 레옹베르트에게 이 책을 바친다는 생텍쥐페리의 헌사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영화 English Patient OST에서 전해드렸는데요. As Far as Florence라는 트랙을 전해드렸습니다. 헝가리의 민요 가수 마르타 세베스티엔의 목소리가 함께했고요.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았던 가브리엘 야레드의 오리지널 스코어, Academy of Saint Martin in the Fields의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가브리엘 야레드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음악상을 포함해서 9개 부문에서 수상한 명작이죠. 영화 English Patient OST에서 As Far as Florence였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미키스 데오드라키스의 야간 비행이라는 곡입니다. 옌스 나우밀카츠의 첼로, 그리고 헨링 슈미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미키스 데오드라키스의 야간 비행, 옌스 나우밀카트의 첼로, 헨링 슈미트의 피아노 연주,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5일 독일의 드레스덴 문화궁전에서 펼쳐진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얀 포글러가 연주하는 앙리 듀티웨의 첼로 협주곡, 타비타 베르글룬트가 지휘하는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의 라벨 편곡 버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노르웨이의 지휘자 타비타 베르글룬트와 독일의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지난 5월 공연을 들으시겠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칼 마리아 폰 베버의 서곡, 앙리 듀티웨의 첼로 협주곡, 그리고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 연주되는데요. 먼저 첫 곡으로 칼 마리아 폰 베버의 오베론 서곡부터 들으시겠습니다. 베버의 오베론이라는 작품은 요정 세계를 다스리는 오베론과 인간 세계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오페라 내용 중에 오베론이 그 마법의 뿔피리를 이제 등장시키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들으실 오베론 서곡도 첫 부분부터 마법의 뿔피를 나타내는 호른 소리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칼 마리아 폰 베버의 오베론 서곡을 타비타 베르글룬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카을 마리아 폰 웨이버의 오베론 서곡을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의 타비타 베르글룬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제 이번 드레스덴 공연 다음 곡으로 프랑스의 작곡가 앙리 뒤띠의 첼로 협주곡 머나먼 세계가 연주됩니다. 이 곡은 1970년에 완성된 곡인데 이 곡의 제목 머나먼 세계는 보들레르의 시집 악의 꽃에서 따온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품 전체가 보들레르의 시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1악장이 수수께끼, 2악장은 시선, 3악장 파도, 4악장 거울, 5악장 찬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 첼로 연주는 독일 출신의 첼리스트 얀 포글러가 맡았습니다. 자, 그럼 앙리 뒤띠의 첼로 협주곡 머나먼 세계 감상하시겠습니다. 얀 포글러의 첼로 연주, 타비타 베르글룬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앙리 뒤뒤의 첼로 협주곡 머나먼 세계를 감상하셨습니다. 보들레르의 그 유명한 시집 악의 꽃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인데요. 1악장 수수께끼, 2악장 시선, 3악장 파도, 4악장 거울, 5악장 찬가까지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참 신비롭고 독특한 분위기를 첼로가 아주 잘 표현해냈는데 첼로 연주의 얀 포글러 그리고 타비타 베르글룬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5일 독일의 드레스덴 문화궁전에서 펼쳐진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 지휘를 맡은 타비타 베르글룬트는 1989년 노르웨이 태생의 지휘자입니다. 본래는 첼리스트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가 2015년에 음악원 과정에서 처음 지휘를 접한 뒤에 지휘에 매료돼서 지휘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죠. 지금 현재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는 지휘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해석과 정교한 리허설 능력 그리고 뛰어난 음악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난 2018년에 구슈타드 컨덕팅 아카데미에서 4매 예르비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디트로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객원 지휘자 그리고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 후반부에는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을 선보입니다. 러시아 작곡가 무소르그스키가 그의 친구 하르트만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하르트만의 전시회에서 본 그림들을 모티브로 해서 작곡한 전람회의 그림. 본래는 피아노 곡이지만 워낙 곡이 훌륭해서 그런지 여러 작곡가들이 관현악으로 편곡을 했죠. 그 중에서도 라벨의 편곡판이 자주 연주되고 있고요. 이번 공연에서도 역시 라벨의 관현악 버전이 연주됩니다. 이 곡은 처음에 프롬나드로 시작해서 난쟁이 프롬나드, 옛성 프롬나드, 틸르리 비들로 프롬나드, 껍질 붙은 병아리의 발레, 사무엘 골덴베르크와 쉬밀레 프롬나드, 리모주의 시장, 카타콤베, 바바야가 그리고 키우의 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비타 베르글룬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라벨 관현악 버전 들으시겠습니다.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라벨 관현악 버전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타비타 베르글룬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고요. 지난 5월 15일 드레스덴 문화궁전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엔리케 카잘스의 첼로 협주곡 F장조 로맨틱 시리어스 스타일 가운데 2악장 그리고 3악장 들으시겠습니다. 얀 포글러의 첼로 연주, 조셉 카바의 도메네크가 지휘한 모리츠부르크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엔리케 카잘스의 첼로 협주곡 F장조 가운데 2악장과 3악장을 얀 포글러의 첼로 연주, 조세 카바의 도메네기 지휘한 모리츠 브루크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영화 관람료가 요즘 만만치 않죠. 하지만 TV가 아무리 커도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영화관을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요즘은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손쉽게 원하는 영화를 집에서 TV로 볼 수가 있죠. TV가 집에서 혼자 몰입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론 혼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산만하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영화관에서는 시간에 맞춰 입장을 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영화가 못 견딜 정도가 아니라면 어쨌든 영화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없이 앉아있게 되니까요. 그런 때문인지 TV 속 영화 목록엔 보다가 멈춰진 영화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영화의 인트로만 보다가 잠깐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아래로 아래로 리모컨의 화살표를 누릅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박화목 씨의 김동진 곡 소리입니다. 테너 박형규의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김희정의 노래였습니다. 김현준 시곡, 무곡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박화목 씨, 김동진 곡 소리였는데요. 테너 박형규의 노래였습니다. 이명서 씨, 한성훈 곡 님마중, 바리톤 박경준의 노래로, 하우기 씨, 김동환 곡 구름 속의 원무, 소프라노 고선의 노래로 전해드리죠.

두 곡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이명서씨 한성훈곡 님마중, 바리톤 박경준의 노래로, 하오게시 김동환곡 구름속의 원무, 소프라노 고선의 노래였습니다. 박종화씨 이흥열곡 옥잠화, 국립합창단의 노래입니다.

박종화 씨 이흥열곡 옥잠화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국립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정다운과 곡 마칩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Classic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아이들의 재밌는 오답 모음집. 다시 볼 때마다 다시 웃게 된다. 가령 이런 문제의 오답도 그렇다. 친구와 어울려서 할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 놀이. 2. 공부. 3. 함께 이야기하기. 4. 어려울 때 도와주기. 5. 다른 반 친구와 싸우기. 답은 5번일 텐데 아이는 2번 공부하기를 골랐다. 친구 사이는 공부같이 재미없는 걸 함께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일 텐데 저절로 수긍의 미소를 짓게 된다.

7월 마지막 주에는 대한민국 학원가도 대부분 잠시 방학에 들어가죠. 방학 동안만이라도 아이들이 가족과 친구들과 어울려서 새로운 공부, 다른 공부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악이라고 생각했던 곡들이 알고 보면 클래식에서 온 음악들이 많습니다. 이 동무드라 오너라 멜로디. 아, 참 오랜만에 반가우셨을 것 같습니다. 훈멜의 오사랑스런 오거스틴 변주곡 오드리버 아우구스틴. 하워드 셜리가 주의한 런던 모차르트 플레이어스였습니다. 월요일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이 휴가철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휴가철이라서 사연이 없다고 좀 앓는 소리를 했더니 참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정승우 씨, 어서 오세요. 앞으로 2시간 동안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편안한 밤으로 안내할 당밤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 제가 할 멘트를 대신 해주신 거죠. 생각해보면 이 공연 전에 사전 MC라고 하죠. 사전 MC분이 이 즐거운 공연을 위해서 뭔가 앞으로의 펼쳐질 이야기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 바람을 잡아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김민재 씨,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새싹인가요? 새싹이라는 말이 좋네요. 들은 지는 아주 오래됐는데 문자를 남기지 않아서 그냥 듣기만 해도 좋은 당밤입니다. 이 무슨 예송 논란도 아니고 논쟁도 아니고 이 새싹은 어디까지가 새싹이냐. 네, 이런 이야기로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새싹이란 말이 좋다고 우리 김민자 씨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생의 새싹으로 불리는 시절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20년 넘게 새싹 유망주 아나운서 이상엽입니다. 새싹 김홍필 씨, 자주 듣는데 저는 새싹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려고 처음으로 채팅 남겨봐요 하셨습니다. 저희가 뭐 기간 얼마 정해서 자 1년 넘으시면 새싹 아닙니다. 뭐 이렇게 규정해 두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런 얘기 자주 하시죠. 내가 몸은 팔순인데 마음은 청춘이요. 자,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언제든 새싹이 될 수 있습니다. 8년차 새싹 당신의 방과 음악 MC 이상협입니다. 이번에도 새싹이십니다. 남경혜 씨. 알람에 두고 매일 듣는 샤이 청취자입니다. 저희 집은 산 공원뷰입니다. 11시가 되면 자동 소등이 되는데 이 더위에 한 다섯 분 걷고 계십니다. 여기는 대구입니다 하셨습니다. 소위 여름마다 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 정말 더울 때는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산책도 해 지고 혹은 해 뜨기 전에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희 씨. 2827번 30년 지기 친구와 후쿠오카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매일 듣는 목소리 새삼스럽네요. 아마도 이 일본어 속에서 한국어를 들으시니까 반갑고 또 돋들려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까운 해외여행지로 후쿠오카만 한 곳이 드물죠. 30년 지기 친구분과 여행하셨으면 또 얼마나 즐거우셨겠습니까. 새싹 정백현 씨는 142일차 쌍둥이 아빠입니다. 육아 야간반의 동반자 당범은 오늘 야근 후 퇴근길에 듣습니다. 여름휴가 그림의 떡이네요.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그립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주경야독, 뭐 야학 뭐 이런 것만큼이나 육아 야간반도 참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가 142일이면은 아직 잠을 좀 끊어서 잘 그럴 시키죠. 조금 지나면 아이가 잠을 좀 길게 자면 편안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휴가가 그림에 떡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뭐 휴가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휴가를 못 가는 상황에서 뭐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저는 여행 가이드북을 쌓아놓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들의 가이드북들이 또 단독

영국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게 되는데 상상으로 여행을 떠나는 거죠. 아 여기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먹을거리는 이렇구나. 이렇게 책을 오래 읽다 보면 휴가를 가지 못하는 현실, 더 화가 나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많은데 나는 왜 못 가나. 아 죄송합니다. 예, 이 방법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만의 각자 대체 여행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만의 대체 피서 휴가법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888번 신청곡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송어입니다. 이 곡은 저의 태교 음악이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들려주신 태교 음악이 아니라 본인이 아이 태교할 때 들으셨던 음악이겠죠. 저희 대부분 사악장 주제와 변주 뭐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많이 들려드렸는데 오늘 1악장을 준비했습니다. 슈베르트 피아노 오중주 A장주 도이치 번호 667 송어의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안드라 슈프의 피아노 알로이스 포슈의 더블 베이스 하겐 4중주단이 함께합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A장주 도이치 번호 667 송어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안드로 슈프의 피아노, 알로이스 포슈의 더블 베이스, 하겐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1악장만 들으시니까 좀 허전하시고 뭔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서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송어 주제 멜로디도 곁들여 드렸습니다. 슈베르트의 송어 도이치번호 550, 바리톤 디트리피처 디스카우의 음성,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였습니다. 4574번, 지난주에 협디께서 다들 여름휴가 가셔서 그런지 사연들이 많이 안 온다고 하셔서 저도 숨어있다가 보내봅니다. 아, 참 이 선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당밤, 저에겐 고마운 존재랍니다. 전시 준비하다가 마음이 급해져서 불안할 때, 멀리 가신 엄마 보고 싶을 때 등등 위로와 힘이 됩니다. 혹시 화가십니까? 이 밤에 그림 그리시면서 작업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신청곡은 세상의 모든 아침 OST 첫 번째 트랙 장 바티스트 릴리의 음악 같이 듣고 싶어요 하셔서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의 의뢰를 위한 행진곡입니다. 주르디 사바리지 위안은 르콩서르데 나시옹입니다.

덥고 습한 바닷가 지역에는 이 작은 사연 악기, 우크렐레 같은 악기들이 발달해 있죠. 뉴트 쪽의 악기들인데요. 아마 좀 이런 더움과 습함을 지워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트 연주와 함께한 음악이었습니다. 스페인 작자 미상의 시 소엘레 엔시나 존 폴 존스가 곡을 붙인 음악 떡갈라마레였습니다. 잉글리시 출신의 테너 존 포터와 스웨덴 출신의 여자 가수 안나 마리아 프리만 음성이었고요. 아리엘 아브라모비치와 제이콥 헤링만의 류트 연주였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7131번 협디, 요즘 문자가 왜 뜸한가? 다들 더위랑 싸우느라 지쳐서 조용히 듣기만 하는 유령 청취자 모드가 켜졌나 봐요. 신청곡 하나 드립니다. 어디서 들었더라? 기억은 안 나지만 선곡표 캡처했었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고 모차르트 엄숙한 기도라고 했어요. 비킹그룹 올랍소나의 연주로 듣고 싶습니다. 요 정도만 말씀하셔도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예, 듣고 싶으신 음악, 생각은 잘 안 난다. 대명사로만 아 그거 그때 뭐 이런 생각만 난다면 그냥 적어주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찾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더우면 손가락만 움직여도 땀이 납니다. 편하게 함께 듣겠습니다. 모차르트의 구도자의 저녁 기도 중에서 다섯 번째 곡 라우다테 도미눔, 주님을 찬양하라, 쾌일 번호 339, 비킹그룹 올랍손의 피아노입니다.

백건우가 연주하는 쇼팽의 녹턴 4번 F장조 작품 15의 1 이 곡은 7116번 신청곡이었습니다. 귀농에서 혼자 지내는 남편이 몸살에 걸렸다는 소리에 지난주 부랴부랴 부천에서 대천까지 다녀왔습니다. 차 안에서 협디의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목소리 감사했어요. 쇼팽 음악 한 곡 부탁드립니다 하셔서 녹턴 보내드렸습니다. 이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이 부부간에 떨어져 살면서 농사도 짓고 뭐 산에서 또 이렇게 수렵 채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왠지 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남편분 쾌차 기원하면서 음악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려드린 음악은 7131번 신청곡 모차르트의 라우다테 도미눔 QL 번호 339 비킹 그룹 올랍스원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조류학자이자 작가인 필립 뉘부아와 철학과 문학을 전공한 작가 앨리스 루소가 함께 쓴 책 새들이 전하는 짧은 철학 한 페이지 만나보시죠.

휴가철 다른 지방에 가면 낯선 사투리를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작은 나라 안에서도 같으면서도 다른 언어를 쓴다는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휴가철에 고향을 찾아서 너무나 익숙한데 잊고 살았던 사투리를 되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끔한 서울말을 쓰다가 갑자기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고향 언어도 신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투리를 쓰는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새들이 전하는 짧은 철학에선 한없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 같은 새들도 다음과 같은 사투리를 씁니다. 소리에 민감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양하고 풍부한 새소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새들은 종마다 고유한 언어와 울음소리를 갖고 있고 저마다 특별한 매력을 뽐낸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종의 새라도 서식지에 따라서 억양이 다르다. 특히 숲이나 공원, 도시의 정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른 머리돼새나 솔자새 같은 참새 목새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푸른 머리돼새의 노랫소리는 스트라스부르, 파리, 아작시오 등 지역마다 미묘하게 다르다. 마르세유 돼새는 파리 돼새와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노래한다. 전체적인 멜로디는 비슷하지만 어떤 지역의 돼새는 노래 끝에 짧은 음을 덧붙이지 않는 반면에 어떤 지역의 돼새는 끝부분에 섬세한 장식음을 더한다. 책에선 새들이 그렇게 서로 다른 사투리를 쓰는 정확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돼새는 무리에 섞이기 위해서 그 지역 억양을 배우죠. 새에게나 인간에게나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은 새로운 억양이나 사투리에 대한 열린 마음을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조류학자이자 작가인 필립 드 부아와 철학과 문학을 전공한 작가 엘리즈 루소가 함께 쓴 책 새들이 전하는 짧은 철학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요즘 탐조를 취미로 삼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신 음악은 한 여성이 수도사에게 춤을 추자고 유쾌하게 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캐나다 퀘벡 지방의 민요입니다. 아, 이거 수도에는 좀 방해가 될 것 같은데요. 아시몽무안, 저와 함께 춤춰요 수도사님. 그 앞부분이 훈륜 연주가 새소리처럼 들려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중세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들려주는 영국의 여성 보컬 앙상블 메디에발 베베스의 연주와 노래였고요. 새와 관련된 음악 한 곡을 더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경음악, 라이트 음악이라고 했었죠. 라디오 시그널 음악으로도 많이 사용됐던 폴모리 악단의 부티트 와주 메카닉, 직역하면 기계로 움직이는 작은 새입니다. 뻐꾸기 시계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엾은 새들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됐습니다. 함께 하시죠.

핸드폰 뒷번호 6946번 사용하시는 분. 드림팝 애청하고 당방번호와 뜨개질하며 듣습니다. 뜨개질과 클래식 라디오 방송 왠지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요즘처럼 사연과 신청곡이 적게 오는 때 기회다. 100% 소개된다라는 협디의 미끼 멘트에 참여해봅니다. 저도 클래식은 문외 아니라 클래식 곡에 가사 있는 곡을 신청합니다. 습기와 꿉꿉함을 날릴 만한 음성 애니아슬램의 샤인 신청해 주셔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허풍은 좀 있어도 거짓말은 잘 안 합니다. 100% 소개되셨네요. 저희 방송 뜨개질의 속도 어떤 리듬감 이런 것과 잘 어울리죠. 최적화된 음악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946번께서 습한 더위와 꿉꿉함을 말씀하셔서 이 열대야를 잠시 잊을 만한 밤에는 조금 듣기에 시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만한 음악을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클래식 명곡들만을 모아서 메들리로 연주하는 훅드 클래식스 시리즈 앨범 중에서 함께합니다. 글린카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베토벤의 비창, 드보르작의 슬라브 춤곡 8번, 로시니아 세비야의 이발사, 아라마차 투리안의 카레 춤, 이렇게 끝곡까지 12곡의 여러분의 귀에 익숙한 클래식 메들리 함께 하시죠. Can't Stop the Classics입니다. 제목도. 루이스 클락이 주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솔로몬 중에서 시바 여왕의 도착, 네빌 마리너가 주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으신 음악, 클래식 음악의 뭐 뷔페 한상이죠. Can't Stop the Classics, 다양한 12곡의 클래식 메들리 함께했습니다. 루이스 클락이 주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1200번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휴가철 사연이 줄었다 하셔서 한 글자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올 수 있는 대학원생은 덥지만 저녁에 있는 시간 덕분에 이 더위가 싫지만은 않네요. 개강이 천천히 오기만 바랄 뿐입니다. 매미소리 가득한 여름밤, 하우저가 연주하는 첼로곡 아무거나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방학 뭐 시작했나 하면 또 금방 끝나죠. 이 방학의 특징입니다. 아, 우리 직장인들도 휴가 말고 방학이 있는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네요. 한편으로 우리 선생님분들은 태어나서 나는 방학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청하신 음악 카루소입니다. 스테판 하우저의 첼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라마니노프의 보컬리제 작품 34의 14 오늘 클라리넷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드레스 오텐잠머의 클라리넷 연주였고요. 전에 들려드린 음악 1200번 신청하신 하우저의 첼로 연주 중에 카루소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E플랫 장조 쾌열번호 365의 2악장과 3악장 엘레나 길레르스와 에멜 길레르스의 피아노 듀오 칼 베미즈 위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0: And don't tell your mama.
1: 5810번. 협디가 당밤을 시작한 해 8월부터 애청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0일 생일 기념으로 올드 재즈 한 곡 미리 신청합니다. 남성 가수의 1950년에서 1960년 스윙풍이면 좋겠습니다. 선곡은 꼭 협디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셔서 골라본 음악이 바로 1958년도에 발표곡 프랑크 시나트라의 Come Fly With Me였습니다. 마음에 드셨나요? 8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8월 10일에 생일을 맞으실 우리 5810번 그 이거

비밀번호 하시면 안 됩니다. 5810이 아마 그 생일이 8월 10일이셔서 번호가 맞춰진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생일 축하드리고요. 8년 동안 애청 감사드립니다. 6583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이라면 집만 아니면 다 좋지만 여행을 많이 다니지는 못합니다. 여행이라는 말만 들어도 설레는데 이번 여름에는 여행을 대신하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여름휴가 못 가시는 분들이나 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함께 여행 느낌 나는 음악 들어보면 어떨까요? 찾아보고 싶은데 가능하다면 The Pemmesini Group의 Travels 혹은 Last Train Home 또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의 밤과 음악이 있어서 참 다행인 오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선곡해 주신 음악 그 중에서 이 Last Train Home 여름에 정말 시원하게 듣기 좋은 선풍기 같은 음악이면서 오늘도 끝곡으로도 참 어울리는 음악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월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마치겠습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잔디는 새 잎이 잎 끝이 아니라 땅 가까이에 있는 생장점에서 돋아납니다. 그래서 베어도 다시 자라고 사람에게 밟혀도 살아나고 초식동물에게 뜯겨도 또 새 잎을 냅니다. 잎 하나하나의 수명은 길지 않아요. 오래된 잎은 말라가고 그 자리는 새로운 잎이 채우죠. 그렇게 낡은 잎을 끊임없이 새 잎으로 바꿔 살아가는 식물, 바로 잔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늙어가는 대신 끊임없이 새싹을 내며 새롭게 이어가는 잔디에게도 이 장마는 쉽지 않은 계절입니다. 습하고 덥고 햇빛은 부족하고 땅속에는 산소가 모자라는 장마철. 잔디에게는 시험의 계절이죠. 그럼에도 잔디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계절에도 생장점에서 다시 새 잎을 내고 조금씩 자신을 새롭게 이어가죠. 우중에 잔디에게서 담고 싶은 삶의 태도를 봅니다.

7월 27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 위에 첫 곡. 이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1악장 선율이 간주로 흘러나와서 더 반가운 노래죠. 미국의 크로스오버 밴드의 Splendor in the Grass. 뭐 잔디의 찬란함, 화려한 잔디 위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윌리엄 워즈워스의 초원의 빛 시와 그 동명의 고전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이 핑크 마티니가 만들었다 그래요. 참 이 초록빛 바람이 느껴지는 명곡이었습니다. 가사를 보면요. 오늘 오프닝하고 정말 딱 들어맞는 아, 이 노래에서 그러면 우리 윤성미 작가님도 영감을 받아 오프닝을 쓰셨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조금 느리게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여유를 갖고 잔디 위에 머리를 대고 쉬면서 잔디들이 자라는 소리를 들어봐. 아, 핑크 마티니의 노래로 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아, 지난 주말도 무지 습하고 더웠죠. 제가 어제 일요일 근무였었는데 그 남부지방의 상당한 지역에 그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다는 뉴스를 계속 전해드렸거든요. 아, 이제 장마도 끝물인 것 같은데 8월 7일이 입추? 그리고 14일 말복까지는 적어도 열대야가 이어지겠죠. 지치고 짜증나기 쉬운 시기.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자신을 새롭게 이어가는 잔디를 담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또 7월의 마지막 주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설종현님, 오늘은 4시 땡 하고 들어옵니다. 홍님 만나는 시간, 잔디가 그래서 잘 크는군요 하셨고요. 임태희님, 불감하여도 시원한 노날과 함께와서 좋습니다 하셨고, 7138 쓰시는 분, 저도 잔디처럼 새 한 주, 새 날을 밝게 살아가도록 노력할게요. 고맙습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많은 분들이 오늘 저 휴가 안 갔냐고. 저는 미리 다녀왔잖아요. 그죠? 박봉용님, 송종희님, 휴가 미리 다녀오신 소연 아나님의 해안에 감사드린다고. 저도 아침에 깜짝 놀랐네요. 가정음악, 음악실, 생생클래식까지 모두 또 이렇게 때맞춰 진행자들이 휴가를 가는 바람에 우리 멋진 남자 후배 아나운서들의 목소리가 연달아 들리더라고요. 좋으셨죠? 솔직히. 공숙경님, 아침부터 남상 아나운서님들 목소리만 듣다가 문득 제자리에 돌아온 듯한 느낌 노날이네요 하셨어요. 아, 또 이럴 때 제가 또 이렇게 반사 이익을 얻는 건가요? 시원한 노래 이어드릴게요. 19, 20세기 핀란드 작곡가 장 시벨리우스의 손마르나텐, 여름밤, 작품 번호 90-5입니다. 역시 핀란드 시인 요한 루드비그 루네베리의 작품에 곡을 붙였는데요. 이렇게 가사가 시작됩니다. 잔잔한 숲속 호수의 물결 위에서 여름밤을 보냈네. 시원하죠? 스웨덴 아티스트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포노터와 벵트 폴스베리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저 시원한 북구의 핀란드 노래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장 시벨리우스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작곡가입니다. 레비 안티 마데 토야의 오넬리셋, 행복이란 뜻입니다. 합창곡이었어요. 작품 번호 13의 이 역시 핀란드에 합창된 클레메티 인스티튜트 챔버 콰이어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장 시벨리우스의 여름밤, 작품 번호 90의 5였습니다. 숲속 호수의 고요한 풍경과 여름밤의 서정적인 분위기가 담긴 노래,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타가 불렀고요. 벵트 폴스베리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핀란드에서 프랑스로 건너가 볼게요. 역시 여름밤을 노래하는 엑토프 베를리오즈의 가곡집 레니데트 여름밤 작품 번호 7 중에서 두 번째 곡 르스펙트 흐들라 호즈 장미의 정령 고띠에 시의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무도회 가는 이 소녀의 가슴에 꽂힌 채 시들어가는 장미의 영혼이 노래하는 곡인데요. 하지만 장미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아요. 왕들조차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운명이었다. 소녀의 꿈속에서 고백합니다. 낭만주의 시대 가곡다운 그런 가사죠. 메조소프라노 마리 니콜 르미웨, 카즈키 야마다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낭만주의 시대 프랑스 가곡이었습니다. 엑터 베를리오즈의 가곡집 여름밤 작품 번호 7 중에서 두 번째 곡 장미의 정령. 메조 소프라노 마리 니콜 르미웨가 불렀고요. 카즈키 야마다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신준식님, 노날만이 주인장님이 잘 지키고 계시네요. 지금 휴가 가면 별로예요. 휴가 시즌이긴 하죠. 뭐 저야 이렇게 자유로운 싱글이니까. 근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또 방학에 맞춰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휴가 시즌. 문원철님, 휴가가 끝나버린 수연님께서는 휴가 떠난 언니 아들 부럽겠다고. 아, 제가 휴가 다녀온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거든요. 시쳇말로 약발이 아직 떨어지면 안 되는 시기죠. 전상수님, 동감합니다. 네, 고개를 정말 세차게 끄덕였어요. 더운 날엔 회사에 있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전기세를 아낄 수 있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스튜디오는 이 기계가 열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아주 시원하다 못해 춥거든요. 냉방병을 조심해야 될 정도로. 여기가 휴가입니다. 여기가 휴가지예요. 김미라님, 더위에 지쳐가는 시간 4시 노날이 있어 그나마 살만합니다. 김수연님, 부뚜막에서 조리하면서 저녁밥 준비하시는군요. 그래도 노날 들으면 시원합니다. 이마에 땀 닦아내주는 노날 하셨는데 다음 곡도 아마 시원하실 겁니다. 로고 듣고 올게요.

Everybody start to do sing, sing. Now you're singing with swing, swing. Everybody, oh, sing. 트럼펫 대신 이 클라리넷도 괜찮은데요. 20세기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트럼페터였던 루이스 프리마의 스윙 재즈곡 Sing, Sing, Sing이었습니다. 미국의 아티스트 존 피자렐리의 음성과 기타 연주였고요. 클라리네티스트 에디 데니얼즈의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조금은 부드럽고 달콤하게 변신한 재즈곡 Sing, Sing, Sing 함께 했어요. 이번엔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중에서 운벨디 베드레모 어떤 갯날 감상하시겠습니다. 예, 남편인 미국인 장교 핑커튼이 떠난 지 벌써 3년.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하녀 스즈키의 말에 남편의 배가 항구로 들어올 때 하얀 연기를 뿜으며 그를 맞으러 언덕으로 내려가겠다는 희망을 노래하는 애절한 이 나비 부인 초초상의 아리아입니다. 소프라노 미렐라 프라니, 주사페 세노폴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시원한 가창력의 아리아로 잠시 더위를 잊어봤습니다. 자코모 푸치니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어요. 방금 들으신 곡 토스카 중에서 꽐루끼오 알몬도. 아, 전우는 세상을 보고 있구나. 이 카바라 도시가 그리는 성모 마리아의 얼굴을 보면서 누가 모델이냐고 질투하는 연인 토스카에게 그는 세상 그 어떤 눈동자도 이 토스카의 검고 매혹적인 눈과 견줄 수 없다고 노래하면서 토라진 그녀를 달래주는 사랑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레온타인 프라이스, 테너에는 주사페 디 스테파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 중에서 어떤 갯날, 나비 부인 초초상의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가 불렀고요. 주사페 시너폴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진득한 음색의 미렐라 프레니, 이 한국의 무더위를 한 방에 가시게 합니다. 김보결님, 또 김선자님도 서혜수님도 같은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그리스의 작곡가 반젤리스의 작품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La Petite Fille de la Mer, 바다의 작은 소녀. 이탈리아의 가수이자 배우 밀바의 음성입니다.

반잘리스의 바다 위 작은 소녀, 밀바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진희님, 아드님 우성이가 태어난 지 내일로 10년이 되는 날이군요. 제 생에 제일 잘하고 대단한 일 같다고. 맞아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그렇게 칭송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저도 우성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옆에 있으면 꼭 전해주시죠. 클래식 천일야화 이어집니다.

16세기 말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악기가 있습니다. 대략 1585년경 프렌체에서 등장한 긴 목의 대형 루트 악기 띠오르바. 루트를 크게 개량한 악기인데요. 영어는 테오르보, 프랑스어는 테오흐브, 독일어는 테오르베라고 합니다. 초기 바로크 시대 오페라와 독창곡이 등장하면서 성악을 받쳐줄 반조 악기로 널리 쓰였죠. 오페라, 칸타타, 또 마드리갈, 세속 성악곡이나 종교음악 등에서 합시코드와 오르간과 함께 통주저음을 담당했던 악기가 바로 띠오르바였는데요. 이 통주저음이란 곡이 연주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낮은 음을 계속 연주하면서 그 위에 즉흥적으로 화음을 만들어 반주하는 방식입니다. 바로크 음악에서 노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반주의 기둥 같은 역할을 했죠. 띠오르바 연주와 작곡으로 당대 최고의 명성을 얻었던 작곡가가 요한 히에로니무스 캅스베르거. 띠오르바 음악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당대 별명이 띠오르바의 독일인이었죠. 그 정도로 띠오르바 및 루트 계열 악기 연주에서 뛰어난 명성을 누렸던 인물인데요. 이 띠오르바가 탄생할 무렵 나폴리에서 유행한 세속 성악곡 형식이 있습니다. 빌라넬라. 이탈리아어 빌라노, 농부나 시골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문자 그대로 시골 노래, 농촌풍의 노래란 뜻입니다. 복잡하고 세련된 마드리갈의 대안으로 나온 형식이죠. 쉽고 친근하면서 익살스럽고 목가적인 분위기를 지녔습니다. 바로 그 시절 띠오르바의 독일인 캅스베르거가 빌라넬라 형식으로 작곡한 세속 성악곡 가운데 하나, 그의 가곡으로 알려진 행복한 영혼들이여입니다. 사랑의 기쁨을 우아하고 섬세하게 그려낸 노래죠. 행복한 영혼들이여, 양떼를 무는 이들이여, 걱정도 근심도 가슴속에 품지 않는다. 스스로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그들은 슬픔을 웃어넘기고 가슴엔 평화를 품는다.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사랑의 열정은 더욱 빛난다. 그들을 위해 하늘은 더욱 황금빛으로 물들고 그들을 위해 들판에는 더욱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 이곳에는 무서운 먹구름도 떠돌지 않고 사나운 바람도 거칠게 불어오지 않는다. 공기는 향기로움을 머금고 변함없는 봄은 온갖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오 변함없는 기쁨이여, 오 사랑스러운 자의 가난이여. 욕심 없는 소박한 삶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행복이라는 르네상스와 초기 바로

캡스베르그의 세속 성악곡 행복한 영혼들이요. 메조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제나, 프리바테 무지케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류트 성악곡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프랑시스 필킹턴의 Rest Sweet Names. 테너 존 엘베스, 스테판 스톱스 류트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를 떠나면서 우리의 일부분을 남긴다. 떠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 남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다시 찾을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단조로운 바퀴 소리가 우리가 지나온 생의 특정한 장소로 우리를 데리고 가면 그 여정이 아무리 짧더라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까이 가고 우리 자신을 향한 여행을 떠난다. 파스칼 메리시어의 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의 한 대목입니다. 소설이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우리에겐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부분을 남긴 곳, 우리 자신을 향한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무렵이 됐지요.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돌아오고 누군가는 지금 이곳에서 매미소리 들으며 마음의 여행을 떠나는 여름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27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미스 리리코 산토호스라는 곡이었습니다. 나의 시적인 소망, 나의 서정적인 소망이라는 곡이었는데요. 쿠바의 카를로스 푸에블라가 쓴 곡이었고 듀오 에보카시온이라는 쿠바의 여성 듀오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포르투갈의 뮤지션 호드리고 레앙의 곡이었는데요. 시네마라는 5집 음반에서 메모리아스 전해드렸습니다. 황인경 씨, 여름의 정점. 이 음악을 들으니 남미 어느 곳으로 여행 온 기분이네요. 오늘 첫 곡 들으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쿠바로 가셨을까요? 네. 그리고 이어서 YJL1030님께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네요. 방학이라서 이렇게 매일 실시간으로 새 음을 보고 들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늘 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목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창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차이콥스키의 곡입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곡인데요. 소중한 곳의 추억이라는 곡, Souvenir d'un lieu cher, 작품 번호 42 가운데 3악장 멜로디 전해드리죠. 이 곡을 오늘은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는데요. 스베틀린 루세프의 바이올린, 호리아 안드레스쿠가 지휘하는 소피아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트레몰로 주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이 이 곡이죠. 프란시스코 타레가의 레코에르도 스텔라 알람브라,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 그 기타의 주법을 피아노로 어떻게 이렇게 재현했을까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들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키프로스 피아니스트죠. 시프리안 까차리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차이콥스키의 소중한 곳의 추억, 수브니에 단 리어쉐르, 작품 번호 42 가운데 3악장 멜로디 들으셨는데요. 스베틀린 루세프의 바이올린, 호리아 안드레스쿠가 지휘한 소피아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구교준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제가 우연히 새 음을 들은 지 어느덧 4년이 되어갑니다. 고등학교 때 늦은 새벽 1시부터 시작되는 재방송을 들으며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 호주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한국과 문화도 다르고 낯선 언어가 가득한 곳에서 KBS 콩으로 듣는 새 음은 언제나 저를 나른하게 위로해 주는 것 같아 매일매일 꼭 듣고 있습니다. 남반구인 호주는 한국과 날씨가 반대라 겨울이랍니다. 여기는 지금 으슬으슬 비가 오고 추운데 한국은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여름 더위 조심하고 열심히 재수 준비하는 민준이에게도 힘내라고 꼭 전해주세요. 먼 곳이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다고 전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신청곡도 적어주셨네요. 네, 호주에서 유학 중인 구교준 씨 정성스러운 사연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듣고 계시겠죠? 동생 민준이와 가족 모두에게 응원과 안부 잘 전해졌길 바라면서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장국영이 속옷차림으로 만보춤 추던 곡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마리아 엘레나 샤비에 쿠가와 그의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세 곡, 여름 음악 세 곡이었죠. 방금 들으신 곡, 영화 칵테일, 톰 크루즈 주연의 1988년 영화였죠. OST에서 코코모, 이 영화 하면은 바로 이 노래가 떠오르죠. The Beach Boys의 노래 코코모를 OST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두 번째 들으신 곡은 비틀스의 오블라디 오블라다를 스페인어 버전으로 그리고 살사 버전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쿠바 출신으로 미국으로 망명해서 활동했던 가수죠. 셀리아 크루스, 살사의 여왕이라고 불렸어요. 셀리아 크루스가 노래한 오블라디 오블라다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마리아 엘레나, 영화 왕가위 감독의 영화 아비정전에서 장국영과 함께 생각나는 곡 마리아 엘레나를 바로 그 버전 샤비에 쿠가와 그의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ZD7429님 유튜브로 함께 하시네요. 한여름 오후 햇빛이 노랗게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하는 음악이어서 퇴근길을 여행길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탄 버스가 휴가지로 향하는 버스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네요.

정하신 곡인데요.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서 항상 유튜브를 함께 하시는 분인데 지난주에 계속 신청하셨는데 오늘 들려드립니다. 징가렐라 이 곡 부탁드려요. 세음에서 알게 된 춘곡이랍니다. 참 좋아해요 라고 하셨어요. 네, 징가렐라라는 제목은 이탈리아어로 집시소녀라는 의미입니다. 슬라브 민요를 바탕으로 앙리꼬 마시아스가 작곡하고 노래를 했는데요. 앙리꼬 마시아스의 징가렐라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타라스 슈플라트라는 러시아계 미국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타라스 슈플라트가 노래한 보헤미안스 전해드렸어요. 보헤미아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집시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앙리코 마시아스 유대계 북아프리카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 가수죠. 샹송 가수 앙리코 마시아스가 노래한 징가렐라였습니다. 노래는 프랑스어로 불렀지만 제목은 이탈리아어로 집시소녀라는 의미죠. 징가렐라였습니다. 이번 주에 준비한 선물 전해드리죠. 책 선물입니다. 류이치 사카모토가 음악학자들과 함께 피아노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책 피아노로의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는 어느 날 문득 3살 때부터 평생을 함께한 악기인 피아노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아노라는 악기의 원점을 탐구하는 여정이 시작됐죠. 음악학자들과의 대담, 건반악기 자료관 방문을 통해 챔발로와 클라비코드 등 다양한 건반악기의 변화 과정부터 사카모토 자신이 오랫동안 들어온 피아노 곡 플레이리스트까지 프란츠 출판사에서 단단한 양장본에 담아낸 이 밀도 높은 기록을 이번 주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10분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선물방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책에 실린 류이치 사카모토의 선곡 리스트에서 오랫동안 곁에 두고 들으며 많은 영향을 받았던 피아노 곡들을 골라봤다고 소개한 한 20여 곡의 음악 중에 한 곡 전해드리죠.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곡입니다. 18세기 이탈리아의 바로크에서 고전주의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했던 작곡가죠. 스카를라티의 건반 소나타 비단조 커크패트릭 87입니다. 이 곡을 블라디미르 호로비츠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계절에게 약간의 고정관념이 섞인 캐릭터를 부여하는 일은 문학에서나 음악에서나 흔히 있는 일입니다. 봄에게는 설렘을 떠맡기고 겨울엔 인내를, 가을엔 고독을, 그리고 여름엔 대개 청춘의 한 장면이나 열정을 부여하죠. 하지만 프랑스 작곡가 미셸 르그랑의 음악 속에서는 여름이 좀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는 영화 속 여름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어른처럼 그려냈죠. 1971년 영화 Summer of 42, 42년의 여름을 위해 만든 곡 The Summer Knows에서 그랬습니다. 영화 42년의 여름은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1942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비극의 시기를 지나는 한 소년이 연상의 여인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셸 르그랑은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음악상과 그래미상을 수상했지요. 연주곡으로도 여름의 느낌과 감정의 여운이 잘 전달되지만 미셸 르그랑의 오랜 협업자였던 알란 버그만과 마릴린 버그만 부부는 이 곡에 가사를 붙이고 싶어 했습니다. 여름은 우리의 눈 속에 스민 망설임을 다 꿰뚫어보는 계절이며 달에게는 기다리라 이르고 해에게는 조금 더 머물라 청하는 계절이라고 마지막엔 이제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가사를 붙였습니다. 가사가 붙은 이 노래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처음으로 불러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토니 베넷, 프랭크 시나트라, 사라 본 등 많은 가수가 불렀죠. 언제나 돌아오는 여름, 이 계절을 보내는 당신에 대해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노래하는 The Summer Knows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가 배경에 작게 들리는 곡. 바다와 파도 앞에 선 사람들의 솔직한 모습. 정장을 입고 파도 앞에 가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차림으로 아무 것으로도 속박받지 않은 마음을 데리고 바다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름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제목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을 부르던 1971년 무렵에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무척 젊은 모습으로 음반 재킷에 남아있네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 등장해서 로버트 레드포드를 추모하던 모습도 겹쳐서 떠오릅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미셸 르그랑이 영화 42년의 여름을 위해 작곡한 The Summer Knows를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에도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좀 더 크게 들리는 곡인데요. 세일스라는 곡, 귀에 익은 곡일 겁니다. 챗 애트킨스의 연주입니다.

요즘 들으면 이 소리가 참 시원하게 들리죠. 챗 애트킨스의 기타 연주 Sails 들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7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분입니다.

두 곡의 브라질 음악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Sonho Meu, 나의 꿈이라는 노래였어요. 이 곡은 마리아 베타니아의 곡이었는데요. 그녀가 처음 불렀던 노래였는데요.

마리아 베타니아 외에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죠. 가고스타가 피처링을 해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목이 브라질이었어요. 이 브라질이라는 곡, 오늘은 허비만의 플루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재즈 플루트의 대명사로 불리는 플루티스트죠. 미국의 재즈 플루티스트, 그리고 빌리 빈의 기타와 데이브 파이크의 마림바 연주가 함께한 곡이었고요. 0985번 쓰시는 분, 퇴근하고 걸어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세일스, 이 음악이 참 좋습니다. 예전에 여행자의 노트 소개하실 때 나올 때마다 전곡을 듣고 싶었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걸어가는데 1도 안 더워요 라고. 네, 파도소리가 아주 시원했죠. 0985번 쓰시는 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국수용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비가 그친 저녁에는 여러 가지 오래된 상념에 젖어듭니다. 샤크 브렐의 샹송이 듣고 싶어지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샤크 브렐, 벨기에 출신의 샹송 가수죠.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가 직접 곡을 쓰고 노래한 곡, 1967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제목이 La chanson des vieux amants. 오랜 연인들의 노래 또는 늙은 연인들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겨울과 눈이 떠오르는 두 편의 영화의 음악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얼마 전에 TV에서도 방영이 됐었죠. 닥터 지바고에서 라라의 테마, 모리스 샤르가 작곡한 라라의 테마를 오늘은 로얄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영화 러브스토리 OST에서 Theme from Love Story를 전해드렸습니다. 피날레를 좀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피아노와 기타 연주가 교대로 들리는 그런 버전으로 OST에서 전해드렸어요. 프란시스 레이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자크 브렐의 샹송 La Chanson des Vieux Amants 오랜 연인들의 노래였고요. 이번에는 포르투갈의 파두 기타리스트를 대표하는 뮤지션입니다. 마리우 파셰쿠, 그의 기타 연주인데 그가 작곡하고 기타 연주를 하고요. 또 보컬 피처링이 있습니다. 호드리그 코스타 필릭스라는 가수가 목소리를 또 들려주는데요. 제목이 소네트 다 피델리다드 라는 곡이에요. 성실의 소네트, 충실의 소네트라는 곡입니다. 원래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의 유명한 소네트, 비록 불꽃이기에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되는 동안만큼은 무한하기를 이라는 가사로 노래하는 곡입니다. 소네트 다 피델리다드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브라질의 뮤지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또 가수이기도 하고요. 영화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주로 또 영화나 TV 드라마, 발레 또는 연극을 위한 음악들을 모은 시리즈 앨범이 있었는데요. 그 앨범 5집에서 전해드린 곡이었어요. 영원히 언제까지나 라는 의미의 Para tudo sempre 라는 곡이었습니다. 마르쿠스 비아나의 곡이었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포르투갈의 파두 기타리스트인 마리우 파셰쿠, 그의 기타 연주, 그리고 로드리고 코스타 펠릭스의 노래, 소네트 다 피델리다드, 성실의 소네트, 충실의 소네트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2325번 쓰시는 분, 세음을 제게 권해준 절친이자 도반이 1번 연수를 마치고 귀국했어요. 지난 12년간 치매 노모를 모시느라 꼼짝도 못하다가 12년 만에 외국행이었답니다. 세음에서 귀국 환영의 인사 전해주면 친구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네요. 긴 연수는 아니었다고 하셨는데 좋은 시간 보내셨을지, 네, 친구분의 인사도 전해드리고요. 또 귀국도 환영합니다. 2325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조상범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7월 24일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첫 기일이었습니다 하셨네요. 지난주였어요. 작년 이맘때 힘든 항암치료 마치신 어머니는 저희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먼 소풍길을 떠나셨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이 그립고 보고 싶네요. 어머니를 떠올리며 함께했던 시간을 하나씩 되짚어보니 가장 먼저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의 모든 음악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녁 풍경은 부엌 창문 사이로 노을빛이 스며들고 부엌 한켠에 항상 켜져 있던 라디오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묵묵히 가족의 저녁을 준비하시던 어머니 뒷모습, 지금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중한 기억입니다. 어머니가 어디선가 이 방송 듣고 계신다고 믿으면서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때 처음 들려주셨던 팝송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또 홀로 남으신 아버지도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무정했던 스테파노라고. 하셨는데, 네, 청하신 곡, 사이먼 앤 가펑클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누구에게 헌정됐는지 기억하는 분은 많지 않죠. 책의 첫 페이지에 새겨져 있는데도 말이죠. 어린 왕자는 레옹 베르트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생텍쥐페리는 1931년에 자신보다 22살이나 많은 레옹 베르트를 만나 친구가 됐는데, 레옹 베르트는 유대계 프랑스인이었고 평론가이자 30권이 넘는 책을 쓴 작가였죠. 조종사와 평론가의 22살 차이 나는 우정. 이 우정은 예사롭지 않은 것이었겠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의 와중에 레옹 베르트는 숱한 고난을 겪었다고 하죠. 베르트의 책은 출판이 금지됐고 목숨의 위험을 피해 스위스와 가까운 산악지대의 마을로 피신해야 했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생텍쥐페리는 뉴욕에서 어린 왕자를 쓰고 있었는데, 고초를 겪고 있는 친구 생각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의 첫 장에 이런 헌사를 적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친 데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빈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하나 있다. 내가 사귄 가장 훌륭한 친구가 바로 이 어른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사정이 있다. 이 어른은 모든 것을 어린이들을 위해 쓴 책까지도 이해할 줄 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사정이 있다. 이 어른은 지금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굶주리며 추위에 떨고 있다. 그를 위로해 주어야 한다. 이 모든 사정으로도 부족하다면 지금은 어른이 된 예전의 어린아이에게 이 책을 바치고 싶다. 어른들도 처음엔 다 어린이였다. 그래서 나는 헌사를 이렇게 고친다. 어린이였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책은 1943년에 출간됐지만 레옹 베르트가 이 헌사를 읽은 건 전쟁이 끝난 뒤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생텍쥐페리는 1944년에 정찰 비행에 나섰다가 지중해 상공에서 실종된 뒤였죠. 어쩌면 레옹 베르트는 어린 왕자의 헌사와 친구의 부고를 동시에 읽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독자가 지나쳐버린 어린 왕자의 첫 페이지. 거기 적힌 따뜻한 헌사를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애틋하게 기억한다는 건 이런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인생의 페이지가 의외로 많다는 것도 새삼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 책에서 첫 페이지에 우리가 가장 기억나지 않는 부분, 첫 페이지에 헌사였죠. 당시 큰 고초를 겪고 있던 22살 많은 친구 레옹베르트가 아닌 어린아이였을 때 레옹베르트에게 이 책을 바친다는 생텍쥐페리의 헌사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영화 English Patient OST에서 전해드렸는데요. As Far As Florence라는 트랙을 전해드렸습니다. 헝가리의 민요 가수 마르타 세베스티엔의 목소리가 함께했고요.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았던 가브리엘 야레드의 오리지널 스코어, Academy of Saint Martin in the Fields의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가브리엘 야레드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음악상을 포함해서 9개 부문에서 수상한 명작이죠. 영화 English Patient OST에서 As Far As Florence였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미키스 데오드라키스의 야간 비행이라는 곡입니다. 옌스 나우밀카츠의 첼로, 그리고 헨링 슈미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미키스 데오드라키스의 야간 비행, 옌스 나우밀카트의 첼로, 헨링 슈미트의 피아노 연주,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유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유명음반 오늘은 좀 특별하게 레퍼토리를 꾸며봤습니다. 전반부에도 되고 후반부에도 되고인데요. 전반부에 루드빅 판 베토벤의 교향곡 9번 D단조 작품번호 125 코랄, 헤르베르트 폰 카렌이 주연하는 베를리너 필하모니코의 1963년 스테레오 실황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집중 감상곡으로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장조 작품번호 23, 에밀 길렐스의 피아노,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의 1979년 스테레오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인유명반 오늘 첫 곡은 1분짜리 로베르트 휴만의 곡 감상해보시죠. 카논 D장조 작품번호 124-20번 플로리안 울리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정말 1분짜리 곡이죠. 이 곡을 고른 건 오늘 워낙 대곡들이 많고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1분짜리 곡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그의 아리에타와 함께 1분 남짓한 곡으로는 뭐 최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석 같은 슈만의 소품이었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카논 D장조 작품번호 124-20번 플로리안 울리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래전부터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닿질 않아서 못 들려드렸던 베토벤의 교향곡 9번 버전입니다. 카라얀의 지휘로 전해드릴 텐데요. 카라얀 하면 뭐 여러 차례 9번 레코딩으로 남기고 있고 실황 레코딩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가장 뛰어난 것은 평론가들도 그렇고 음악 애호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1962년에 발표한 도이체 그라모폰의 스테레오 레코딩을 최우선으로 뽑습니다. 아주 강직하면서도 또 세련된 절정기의 이 카라얀의 지휘 만끽할 수 있는 전집이고요. 그 밖에 오늘 감상하실 연주 들어보신 분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스튜디오가 아닌 실황으로 레코딩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실황의 열기가 그대로 담긴 뜨거운 연주인데요. 한번 실황으로 1963년 당시에 카라얀의 지휘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루드빅 반 베토벤의 교향곡 9번 D단조 작품 번호 125 코랄 소프라노 군들라야노비츠 콘트랄토 지글린데 바그너 테너 루이지 알바 바리톤 오토 비너 그리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주연하는 성 헤드비 성당 합창단 리아스 실내 합창단 베를리너 필하모니카의 1963년 스테레오 실황 레코딩입니다.

베를린 필 홀 개관 기념 공연 전해드렸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교향곡 9번 D단조 작품 번호 125 코랄 소프라노 군들라야노비츠 콘트랄토 지글린데 바그너 테너 루이지 알바 바리톤 오토 비너 그리고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주연하는 헤드비 성당 합창단 리아스 실내 합창단

그리고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963년 스테레오 실황 레코딩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주인공 예고해드린 대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에밀 길렐스의 연주 실황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길렐스 하면은 구소련 시절에 서방에 먼저 자랑을 했던 그 비밀병기 가운데 하나였죠. 이미 50년대 중반부터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대피아니스트입니다. 특히 강철의 타건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릴 만큼 강한 타건으로 인상을 남겼는데요. 역시 레이가우스가 팔과 손목의 힘으로만 연주하던 것을 체중을 실어서 연주할 수 있게끔 지도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철의 피아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잘 알려진 음반은 프리츠 라이너와 함께한 역시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스튜디오 레코딩이 있는데요. 오늘 감상하실 연주는 역시 길렐스는 스튜디오용이 아니라 실전용이다라는 걸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는 여러와 같은 연주입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피오트르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23 그리고 앵콜곡으로 연주된 바흐 질로티의 전주곡 B단조 에밀 길렐스의 피아노, 주빈 메타가 주연한 뉴욕 빌의 1979년 스테레오 실황 레코딩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에밀 길레스, 앞서 저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강철의 피아니스트, 연주를 하지 않고 전투를 한다, 피아노와 그런 표현들을 썼지만 꼭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할 피아니스트는 절대 아닙니다. 전천후 레퍼토리를 지니고 있죠. 모차르트를 연주해도 잘하고 또 그 외에

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도 연주했고요. 또 스칼라테의 소나타까지 연주를 한 그런 에밀 길렐스입니다. 오늘 페트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비플랫 장조 작품 번호 23 이어서 그가 즐겨 앵골곡으로 항상 연주했던 바흐 질로티의 전주곡 비단조까지 들어봤습니다. 에밀 길렐스의 피아노 주빈 메타가 주의하는 뉴욕 필하모닉의 1979년 스테레오 실황을 레코딩했습니다. 명인 주영웅만 에밀 길렐스를 끝으로 오늘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줄이 엉켰을 때 빨리 풀고 싶은 마음에 힘을 주어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매듭은 아마도 더욱 꽁꽁 묶여서 손 쓸 수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바심을 내면서 애쓰기보단 잠시 손을 떼고 멈추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휴식이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엉킨 매듭을 풀기 위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시간인 거죠. 오늘 하루도 천천히 여유롭게 시작해볼까요? 조윤성 작곡, 포레스타, 김선효의 검은고와 조윤성의 피아노입니다.

해금과 피아노가 어우러진 숲길. 정겨운 해금, 강대명의 피아노로 들으셨고요. 앞서 만난 곡, 조용한 숲길을 걷는 듯한 첫 곡이었죠. 포레스타, 김선유의 검은고와 조윤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물러가 쉬어야 할 때 쉬지를 못하여 청산이 백발 비웃는 꼴을 실컷 당했네. 어젯밤에 고향 전원을 가본 꿈이 기억난다. 살진 농어 매끄런 순채 강 가득 가을이더라. 조선시대 서거정의 시 스스로 비웃다였습니다. 중국 진나라 때 사람 장한은 일찍이 고향을 떠나 낙양지역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을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고향 음식을 떠올렸다고 해요. 순채 나물로 만든 국과 농어회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인생은 자기 뜻에 맞게 사는 것이 귀중하거늘 어찌 수천리 타관의 벼슬에 얽매여 이름과 지위를 구할 수 있겠는가. 서거정도 그런 장한의 고사를 들어 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비웃었던 겁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본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대금의 맑고 깊은 울림이 돋보이는 곡 이승엽의 연주로 청성곡 감상하시겠습니다.

잔잔한 여운을 이어주는 대금선율이었습니다. 이승엽의 연주로 청성곡 함께 하셨습니다. 맑은 대금선율에 이번에는 우리 시조의 아름다움을 노래로 만나봅니다. 사설시조 세상공명 박창원의 노래입니다.

사설 시조 세상 국명 박창헌의 목소리였습니다. 노랫말의 여운에 이어 피리의 다채로운 울림으로 오늘 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호의 피리 연주, 이우성의 장구 반주로 박범은류 피리 산조 감상하시죠.

아유. 좋지?

아이.

깊고 힘있는 피리 선율 만나보셨습니다. 장수호의 피리에 이우성의 장구만주로 함께 했고요. 박범훈의 피리산조였습니다.

판소리의 눈대목이란 말이 있습니다. 음악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중요한 대목을 뜻하는 말인데요. 오늘은 춘향가의 눈대목, 어사출도 대목을 전해드립니다. 사설

있는 사설입니다. 거행형리 성명을 보호한 연후 삼행수 부르고 삼공형을 불러라. 명령에 따라 시행한 지방관청 관리들의 이름을 보고한 후에 가꿀 우두머리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삼행수는 호장, 이방, 수형리, 삼공형은 집사, 순호, 행수기입니다. 암행어사가 출두하려는 기미가 보이니까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몹시 놀라 정신이 나간 모습, 혼불부신으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허름한 모습으로 잔치에 참여하고 있던 어사또가 좌우에 있던 부하들을 보면서 움직입니다. 눈 한번 꿈쩍, 발 한번 툭 구르고 부채찍 까닥하니 사면의 역졸들이 해같은 마패를 달같이 드러매고 달같은 마패를 해같이 드러매고 사면에서 우르르르 산문을 후닥닥 암행어사 출두야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가 시작된 건데요. 그 모습은 백일 병력이 진동하고 여름날이 불이 붙어 가슴이 탄다고 합니다. 백일 병력은 해가 쨍쨍한 하늘에서 일어난 벼락을 뜻합니다. 그리고 난리가 난 상황에선 넋을 잃고 말을 거꾸로 타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어사출도 대목 안숙선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들어보시죠.

연고랑을 진치고고 도근의 술에 차로 검새우를 저정하라. 공영을 불러 갖고 와게 제쪽 포성은 불러서 철총에 고르냐 전대동석 불러 수미까 줄이고 군세고를 불러 고목가가 먹어요 깨개우 불러 큰소를 잡히고

주신이 내가 앉은들 보다가 이리저리 다니며 서로 귀에 대고 속작속작 담으는 철단이오. 우리가 여기 있다가 초설이 맞기가 정령하니 곧 떠납시다. 운봉이 길어서면 여보시오 본관장 나는 곧 떠나야겠소. 본관이 겁을 내겨 운봉을 부여잡고 조금만 더 지체하옵시오. 아니요 나는 오나리 우리 장모님 기고일이라 불참하면 큰 야단이 날 것이니 곧 떠나야겠소. 곡성이 길어서면 나도 떠나야겠소. 아니 곡성은 또 웬일이시오. 나는 초학이 들어 오나리 직날이라 어찌 떨리든지 시방 곧 떠나야겠소. 그때 여고사 떠난 기지개 불꾼 에이 잘 먹었다. 여보시오 본과사 또 잘 얻어먹고 잘 놀고 잘 가고 오바른 섣뜨라니 자리가 나크니요. 본관이 화를 내겨 잘 가든지 받든지 거지 분유한 통이 수인사라니 그럴 일이오. 우리 인연 있으면 조금 이따 또 만납시다. 어사 또 일어서면 좌우를 살펴보니 정패역들 수십명의 구경군 같이 두분둔석 들어서 어사 또 등체를 살필 적에 정패역들 바라보고 따라 이래로 내려서면 눈 한번 긍적 바람도 토끄르고 부채찌 갔다 거니 사가고 멸의 역조를 들이 해가 천마패를 들과 제대로 메고

땅 아명어사 출도야 출도야 아명어사 출도와 옵신다 두세 번 내난 소리 하나니 다 속 벌어지고 땅이 툭

가철대가 무너지고 징접동에서 나갈 적 한창 색은 팔로 채어 팔목 빼고 말상은 채 전두와 지동

대전하니 북장구요 둥근하니 술병이라 축추든 기생들을 발벌린 채 달아나고 관비는 밥상 잃고 물통 예고 그나가 오냐 사또님 세수 잡수시오 홍방은 자리 잃고 멍석 마라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어사출도 대목 안숙선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시르실포 최동열이 작곡하고 기타로 연주하고 최혜림의 아쟁과 이지의 가야금이 함께합니다.

최동열 작곡의 시리실포, 최혜림의 아쟁, 가야금 이지혜, 기타의 최동열이었습니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란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선 보이지 않았던 것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나타나고 보이곤 하죠. 가끔은 지금 있는 곳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 피아노 타, 계량대 피리 하금 연주자가 함께하는 앙상블 팀, 수풀님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임규민 작곡, 바다가 보이는 언덕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화요일 오늘 아침은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오르페우의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짧은 기악곡 토카타와 프롤로그에서 음악의 신 무지카가 작품의 주인공인 오르페우를 소개하는 노래 내 사랑하는 파르메소를 떠나 당신에게 가오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에프라트 벤눈이 노래하고요. 르네 야콥스가 이끄는 콘체르토 보칼레가 함께합니다.

화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오르페오 중에서 프롤로그 서막으로 오늘 아침 시작했습니다. 노래는 소프라노 에프라트 반눈이었고요. 르네 야콥스가 이끄는 콘체르토 보칼레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칼필의 엠마누엘 바흐의 건반곡 들어보시죠. 전 고전주의 시대의 격정적인 감정 양식이 드러나는 판타지아 2번 C장조 보트캠 번호 59의 6번입니다. 조이슬린 쿠이의 타연 건반악기인 클라비코드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신 음악 칼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판타지아 2번 C장초 부트캠프 번호 59의 6이었습니다. 악기는 타연 건반 악기인 클라비코드, 연주자는 주이슬린 쿠이에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전해드릴 음악은 바흐의 음악입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1번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41번입니다. 알레그로 모데라토, 안단테, 알레그로 아사이까지 율리아 피셔의 바이올린 연주, 함께하는 단체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의 2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41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율리아 피셔와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 필즈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7월 28일 화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엔 18세기 합스부르크 궁정의 음악가였던 요한 요제프 푸크스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오버추어 B플랫 장조인데요. 1악장 심포니아로 시작해서 2악장 자유로운 분위기의 춤곡 리버틴 알레그로, 3악장 앙트레, 4악장 미뉴엣, 5악장 파스피에, 마지막 6악장 치아코나까지 파울 돈브레우트가 지휘하는 1 폰타멘토가 연주합니다.

18세기 음악가 요한 요제프 푹스의 오버처 B플랫 장조 전악장을 파울 돔프라우트가 지휘하는 일 폰다멘토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비우스 레오폴트 바이스의 판타지 C장조 함께 하시죠. 호킨슨 스미스의 류트 연주입니다.

호킨슨 스미스의 류트의 연주로 질비우스 레오폴드 와이스의 판타지 C장조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새 아침의 클래식 마지막 곡 바로 그 초기의 독일 음악가 한슬레오 하슬러의 춤추고 뛰어라 준비했습니다. 킹스 싱어스와 앤소니 롤리가 이끄는 콘서트 오브 무지케가 함께 전해드립니다.

한슬레오 하슬러의 춤추고 뛰어라, 킹스 싱어스와 앤서리 룰리가 이끄는 콘서트 오브 무지케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한여름에 걷다 보면 날벌레가 얼굴로 달려들어 곤란할 때가 있죠.

날벌레가 얼굴로 달려드는 이유는 인간의 머리를 높은 지형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혼인비행을 하는 수컷은 암컷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이럴 땐 손을 얼굴보다 높게 들고 지나가면 벌레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20세기 프랑스의 음악가 나디아 블랑제와 동생인 릴리 블랑제는 모두 재능 있는 작곡가였습니다. 릴리는 19살에 여성 최초로 로마 대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자 특전으로 로마에서 공부하던 때 나디아와 릴리 자매는 매일 아침 빌라 메디치를 산책했는데 그때마다 만난 한 할머니가 이런 인사를 건넸습니다. 본주르노, 에페르 뚜또 일 주르노. 좋은 하루, 그리고 하루 종일 좋은 날. 그런데 안타깝게 동생 릴리는 5년 뒤 24살에 세상을 떠났고 언니 나디아는 교육자로 방향을 바꿔서 코플란드, 글래스, 피아졸라 같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나디아는 말년까지도 그 할머니의 아침 인사를 떠올리며 하루가 얼마나 축복인가 생각했노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발의 팬과 함께 이 인사로 시작합니다. Buon giorno, eppero tutto il giorno. 좋은 하루, 그리고 하루 종일 좋은 날.

나디아 블랑즈의 바다 라메르였습니다. 요요마의 첼로와 캐서린 스톳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7월 28일 화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좋은 하루 그리고 하루 종일 좋은 날 본주르노 에페르투또 일주르노 한 이탈리아 할머니의 아침 인사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음악교사 나디아 블랑제는 92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이 아침 인사를 떠올리면서 하루를 감사와 감격으로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침, 하루 종일 좋은 날, 본주르노, 에페르투또 일주르노, 날이 시작됐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선 나디아 블랑제의 곡을 한 곡 더 듣겠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조수미의 음성으로 영원한 빛 이 곡 들을 거고요. 차이콥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슈만의 헤르만과 도로테아 서곡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 작곡가 드뷔시에 대해 찾아봅니다. 오늘은 돈 한 푼 없는 부자 이상하죠? 돈 한 푼 없는 부자 였던 드뷔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7월의 주제는 고르고 고른 모음곡입니다. 오늘도 멋진 모음곡 준비했습니다.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의 팬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베토벤, 빈첸조 리기니의 아리에타 오라 사랑의 연인이여 주제에 의한 24개의 변주곡 작품번호 없는 작품 65번 루돌프 부빈더 피아노 연주로 듣습니다.

베토벤, 빈첸초 리기니 아리에타, 오라 사랑의 연인이여, 베니 아무레, 주제에 의한 24개의 변주곡, 작품번호 없는 작품 65번, 루돌프 부빈더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한 22분 정도 걸리네요.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7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그라나두스의 시적인 왈츠 준비했습니다. 스페인의 근대음악가 엔리케 그라나도스는 파리 유학 시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유럽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엔 스페인의 근대음악 발전을 위해 애썼던 인물입니다. 그라나도스의 피아노곡 시적인 왈츠는 그가 파리 음악원에서 공부하던 청년 시기인 1880년대에 쓰인 곡입니다. 활기찬 서주와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7개의 왈츠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감미로운 왈츠엔 멜로디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곡, 열정적인 왈츠, 세 번째 곡, 느린 왈츠, 그리고 유머러스한 왈츠와 우아한 왈츠가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 감상적 왈츠, 일곱 번째, 대단히 빠른 템포의 나비 왈츠, 그리고 마지막 코다에선 화려한 도입부에 이어 처음에 멜로디 왈츠가 다시 등장해서 곡을 맺습니다. 원래는 피아노 곡으로 쓰였는데요. 그라나도스의 다른 곡들처럼 기타를 위한 편곡으로도 자주 연주됩니다. 오늘은 기타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에네케 그라나도스 시적인 왈츠 Valses Poéticos 박규희의 기타 연주입니다.

엔리케 그라나도스의 시적인 왈츠 전곡 다 들었습니다. 기타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박규희의 연주였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7월 고르고구른 모음곡으로 함께합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이번 한 주는 쉬어가겠습니다. 구스타프 말러 피아노 4중조 A단조 단악장곡입니다. 릴리 마이스키의 피아노, 샤샤 마이스키의 바이올린, 리다 체네 비올라,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입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피아노 4중조 A단조 들었습니다. 릴리 마이스키 피아노, 샤샤 마이스키 동생이죠. 바이올린. 리다 첸의 비올라와 아버지 미샤 마이스키 첼로 연주로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분입니다.

작곡가 나디아 블랑제가 만난 한 이탈리아 할머니의 아침 인사입니다. Buongiorno, e per tutto il giorno. 좋은 하루, 그리고 하루 종일 좋은 날. 7월 28일 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저는 이재후입니다.

나디아 블랑즈의 룩스 에테르나, 영원한 빛,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과 이무지치 연주로 들었습니다. 야사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으로 33번, 야누스 슈타커의 첼로와 안달 도라티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차이코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번호 33번 야누스 슈타커의 첼로와 안달 도라티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돈 한 푼 없는 부자 드뷔시. 드뷔시의 집안은 늘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부모님 사이엔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많은 식구들이 좁은 집에서 북적이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뷔시는 집을 떠나 있을 때면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귀족의 성을 드나들며 연주와 교습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고급스런 취향이 몸에 배었습니다. 유행하는 모자와 코트, 가구를 보는 안목이 생겼고 캐비어같이 값비싼 식재료를 맛보는 등 상류층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1880년 여름 파리 음악원 학생이던 18살 드뷔시는 차이콥스키의 후원자로 유명한 폰 맥부인을 따라 유럽의 여러 휴양지를 두 달간 여행했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여행할 때 전속음악가를 동행했는데 드뷔시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인이 좋아하는 피아노 3중주를 연주하고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드뷔시는 이 여행에 무척 만족했습니다. 보수가 넉넉했을 뿐 아니라 생애 처음으로 피아노 3중주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행을 통해서 그의 첫 피아노 3중주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고집한 게 문제였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고급 향수와 담배, 포트와인을 즐겼습니다. 최고로 아름답고 좋은 것을 추구하기는 음악에서나 생활에서나 마찬가지였던 드뷔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돈 한 푼 없는 부자로 사는 게 훨씬 더 체질에 맞다네. 드뷔시의 피아노 3중주 1번 르시루버노 3번 중에서 1악장 안단티노 콘모토 알레그로, 3악장 안단테 에스프레시보 트리오 쇼송 연주로 듣습니다.

드뷔시 피아노 3중주 1번, 르시르바노 3번 중에서 1악장 안단티노 콘 모토 알레그로, 3악장 안단테 에스프레시보 트리오 쇼송 연주로 들었습니다. 허영심이 좀 있었어요, 드뷔시가. 예술가들의 삶은 참 그 무늬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드뷔시의 속이야기를 들여다본 오늘 3분 백과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필요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음악 소개된 분께는 커피 교환권 2장씩 보내드립니다. 오늘 한 줄 신청곡 주인공은 휴대전화번호 0726 쓰는 분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늘 함께하고 일하면서 이어폰으로 함께하는 머리가 하얀 70대 사내 아이입니다. 표현 너무 좋아요. 70대 사내 아이. 한 줄 신청곡으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쾌일번호 467 2악장 안단테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머리가 하얀 70대 사내 아이. 우리 0726 쓰는 분이 신청하신 곡 듣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쾌일번호 467번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손여름의 피아노와 네빌 마리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 연주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쾌일번호 467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소녀름의 피아노와 네빌 마리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로베르트 슈만의 헤르만과 도로테아 서곡 작품번호 136번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도이치 칸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 헤르만과 도르테아 서곡 작품 번호 136번이었습니다. 오늘 파브 예르비가 지휘한 도이치 카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출발의 FM과 함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좋은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지현, 이가현, 연출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출발의 FM과 함께는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보통 체격의 성인이 걸음을 걸을 때 한쪽 발에 가해지는 충격의 범위가 일반적으로는 60에서 90kg 정도라고 해요. 이 기준으로 헤아려 보자면 하루 동안 우리 발에 가해지는 충격의 무게는 실로 어마어마한데요. 외출이든 노동이든 산책이든 이곳저곳을 바쁘게 걷고 뛰는 두 발, 참 고생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두 발도 얼마나 더 지치겠어요. 짬짬이 멈춰서 쉬어주고 저녁엔 찜질을 하거나 주물러주기도 하면서 발의 상태를 잘 좀 챙겨줘야겠습니다. 내 몸 여기저기 좀 더 세세히 살피면서 여름철 건강 조금 더 챙겨봐야겠다 생각하는 아침입니다. 7월 28일 화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